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0: 이제 대표이신 조은영 사모님과 두 분 어머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사모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섯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포도나무의 원리에 대해서 또 저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0: 좀 소개해드릴까요?
1: 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3089님 보내주셨고요.
1: 내가 하려고 할 때 사랑의 양동이는 밑 빠진 양동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부모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971님께서 네, 써주셨어요.
0: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
1: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생명, all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양동이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부터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양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욕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음. 우리 모두 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 우리의 정체성이죠. Who we are. 그 세 가지가 우리 모두 다 그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의 양동이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0: 네. 지난 시간 나눔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공감하는 부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점들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공부 묵상. 저희가 함께 성경공부하고 있는 김혜리 집사님, 현승미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사모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알아볼 그 다섯 가지 원리 중에서 오늘은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이네요.
1: 네. 네,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자유의 공부의 주제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듣고 그리고 암송까지 했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잠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대신 예수님한테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그 열매들이 무슨 열매들일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많이 아시는 열매들이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저한테 제일 힘든 그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가 막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이 열매들을 맺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이 아니고 왜 지속적으로 이 열매들이 없나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0: 네. 가끔 정말 저희가 은혜 충만해서 정말 저희 안에 기쁨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막 정말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지만 완전히 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왜 이러지? 하는 때가 있죠.
2: 그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조금 부끄러워지는데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건데 내 힘으로 그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매일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참 많구나. 그래서 그 열매가 내가 맺어보려 하지만 참 맺혀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는 이 말씀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많이 이렇게 좌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맞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0: 진짜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아이 낳기 전에 주님과 진짜 너무나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그런 핑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다양 같다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 가고 싶은 길로 갔다고, 영어로는 We all have strayed. We all are like sheep.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각각 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비치면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려면은 그 가지가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은 그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나와서 열매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가지 안에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수도가 물이 막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갈 때 뭐가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지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열매로 맺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육신이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 생명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 네,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막는 우리의 육신적인 나의 모습. 좀 아프고 약간은 보기 무서우기도 한데요. 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죠.
0: 네. 그래서 그 육의 모습, 그 정의를 내리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 욕구들,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야 되는 그런 욕구들, 필요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을 육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봐도 될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확와 닿아요.
0: 글쎄요.
1: 어떠세요?
2: 매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 싶어서 조바심이 늘 항상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지금 당장 남편에게도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근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이뤄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되게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반성이 되네요.
0: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 공부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자유 성경 공부 나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1: 그러면 우리가 그 육신의 특징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모습 안에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막혀진 부분들, 육신의 특징 첫 번째는 통제를 한다. 컨트롤러라고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 이거 공부했을 때 생각 통제? 근데 좋은 엄마 되려면 통제하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때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 네, 통제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육신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깊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건 나의 모습인데. 그래서 통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거의 즉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그것을 컨트롤,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 어머니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0: 적대적인 행위로 그 상황이나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네. 상황.
1: 네. 지금 뭐 우리 자녀들 생각해봐도 되고.
2: 저는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나서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건 대부분 순종이겠죠. 순종의 긍정적인 반응이 오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잘 해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절당할 거라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드럽게 아이에게 숙제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몇 시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숙제 했어? 아니요. 너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0: 하면 연락이 올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식으로 우선 화부터 먼저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저희 둘째가 요즘에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친절한 우리 엄마는 사라졌어요. 요즘에는 화만 내는 엄마만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무슨 대답을 하기도 직전에 화부터 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아. 저는 요즘 20대 딸의 그 방을 좀 제가 원하는 모습? 으로 제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대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말로 막 적대적인 것보다 그 아이를 비난하는 눈빛이나 뭐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제 반응을 조금 더 약간 차갑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 좀 통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두분다 원하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네, 아이들 뭐 공부하기 원하고 방좀 정리하기 원하고 하는데 그 반응을 즉시 엄마가 원할 때 그리고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깊숙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아이가 방을 잘 정리하면서 엄마도 잘 보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 집 누가 오든 그리고 좋은 엄마 이걸 잘 가르쳤던 엄마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할 때내 수준으로 하는 그것 이 아이가 뭐 성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엄마 나의 사랑의 양동이를 내가 내 방법으로 채워가려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의 역할을 그 특권을 안 주셨어도 되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뭐를 채워가려고 하는 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 그렇죠? 이 아이들이 내가 화를 내도 뒤돌아서면은 후회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줘야 돼 하는 그런 욕구들을 내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할 때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게
1: 네.
0: 아니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숙이 그 열매를 못 맺는 거.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관계들이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진짜 영원한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는지, 자녀들 삶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관계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다 좋은 행위, 다 엄마가 해야 되는 행위지만은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그리고 내왜 지금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방식으로 통제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런 질문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양동이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권위적인 것을 계속 밀고 가는 길에 내가 내 양동이를 채워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도 되고요.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자유 성경공부 묵상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과 가지의 원리, 문제의 뿌리 중 육신의 모습에 대해 나눴는데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길 소망합니다. 문제의 뿌리인 저희의 육신, 이 주제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으시며 공감하시는 부분, 또 느끼신 점,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듣기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이 목록별로 정리되어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자유롭게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교양 있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왜 저런 사람에게까지 예의를 갖추냐는 친구의 말에 괴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보이는 모습대로 그를 대하면 자네는 그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네. 그러나 저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당신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네. 현대 심리학은 괴테의 통찰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으로 증명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지는 기대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증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 도망친 제자들에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성경에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나의 가능성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심어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눈을 뜨며 주님을 부릅니다. 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거하여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되새기는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셀 모임지와 셀 모임 코멘트를 올립니다. 셀 모임이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이 참 소중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셀 가족 모두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초에 계획이 변경되어 오히려 더 좋은 계획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작은 교회당에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님 부르며 주님을 구합니다. 떠오르는 잡다한 생각을 밀어내고 주님, 주님 부릅니다.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을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오직 주님만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기도 중에 밀어내야 할 생각들로 분투하지만 언젠가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내와 함께 동산에서 기도하고 함께 식사와 차를 마시며 좋은 공기 속에 기지개 켜며 여유롭게 쉼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주님의 동산에서 깊은 들숨만으로도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나 그 길이 곧 놀라운 쉼을 얻는 길, 영혼의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쉼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순간이 쉼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도 영혼의 쉼이요 안식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 좋은 공기와 햇살, 평안을 들이키는 깊은 들숨, 싱그러운 자연의 눈맛과 입맛 모두가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과 아내와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 감사합니다. 언제나 플로잉을 기쁜 마음으로 계획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바삐 움직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날마다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탐욕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환경이나 문제를 보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이 모든 기도 제목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친정엄마의 진료 가운데 주님을 부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치유의 손을 내밀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셀 모임 가운데 주님을 부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일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지요? 단톡보다는 동료와 개인톡으로 소통할 마음을 주십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까지 약해진 엄마가 울산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연세에 비해 심하지 않고 치료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먼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도 찾으신 듯합니다. 한나절을 새 모녀가 함께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분도 좋아지신 듯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의 선택이 오직 주님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갈급함을 일으키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내겐 없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업무 중에서도 나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동료에게 감사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셀 지체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잔잔한 기쁨과 평안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플로잉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 감사합니다.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잠깐 설명을 듣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일 휴무로 쉬게 하시고 집안일도 챙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이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권사님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어머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님께서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피아 워십의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인 짧은 글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도 함께 보실 수 있고 나의 예수 동행일기도 어플에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눔 방을 만들어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나누며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로운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세요.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립니다.

예배이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는 것으로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굴까요? 저 주인공 그림에. 잘 아시네요. 나폴레옹 보나파트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정복자입니다. 이 그림이, 조금 전에 본 그림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입니다. 제목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 산을 정복을 위해 넘습니다. 병사들이 온 힘을 다했겠죠. 그때 했던 나폴레옹의 말을 아십니까? 이 산이 아닌가 이베? 예. 그럼 이게 그 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유머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 이베? 잘못 왔다는 거죠. 그 소리에 절반이 넘는 50만 명이 병사들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남은 50만 명 병사들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그 산인가 이베? 예. 유머예요, 유머. 인간 실수합니다. 인간은 잘못 찾아갑니다. 제가 그 연구월에 꽤 됐죠. 미국에 몇 주 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차를 빌려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도 운전을 많이 해서,

운전하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딱 한 장면을 제가 운전 중에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샌디에고였습니다. 샌디에고였는데, 우회전을 해서 들어갔는데, 1차로 좁은 차로 온 겁니다. 외길. 근데 외길이니까 잘못 들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돌아야 되는데, 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저 앞에 군인이 서 있어요. 이렇게 총을 들고 두 명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냥 뭐 군인 보고 돌아 나올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사랑도 자꾸 길을 잃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습니다. 많이 만나보지만 결국 상처만 남고 길을 잃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쫓고 성공을 향해서 그냥 열심히 직진을 했는데 한참 가보니까 남은 건 행복이 아니라 허무뿐입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뭐가 적성에 맞을까 계속 찾아다니다가 나이만 들고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절대 길을 잃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정확하게 직진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3장에서 만났던 인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선생,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요즘은 국회의원.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구도자 사랑, 찾는 사랑. 반면에 우리 이제 4장을 들어왔는데 4장에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무명이고 일명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은 한 번쯤 들어보고 만나본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7절에 등장하는데 7절에 7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번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 본다면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찾아간 사랑이 아니라 찾아오신 사랑. 3장의 니고데모는 찾아간 사랑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서도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6절은 이 찾아오신 사랑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징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은 뭘 넘어요? 장벽을 넘는다. 사랑은 장벽을 넘습니다. 장벽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좀 요한복음 앞부분을 좀 생각해보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주목하기 서서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 1장에 보면 그 세례요한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주목을 해가지고 감시해서 사람을 보내서 묻죠. 너 누구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던 그 감시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로 쏠린 겁니다. 예수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기가 요한보다 많아져서 앞다투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또 세례요한의 제자 중 몇 명이 스승 갈아타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니 감시가 당연하죠. 예수님도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오늘 1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지방 남부 지방에 남아서 바리새인들과 막 갈등을 빚기보다 저쪽 북부가 갈릴리라는 동네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그 갈릴리 가시는 길에 이런 구절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인데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여러분 이 구절 없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꼭 그 길로 가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누구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 좀 이해하지 쉬우시라고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중간에 빨간색 지명 사마리아 보이십니까? 사마리아가 있죠? 그 밑에 유대예요. 지금 유대가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위에 빨간색 갈릴리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가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빨간색 화살표 직선거리 최단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절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저 파란색 화살표 옆에 보이십니까? 뺑 둘러가는 거 우회로를 택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사마리아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유대 바로 위에 아주 가깝지만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수만 키로 떨어진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저 사마리아를 관통해 위에 지방 갈릴리로 가는 직진 코스로 간다면 며칠 걸리는 건 3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회 코스는 훨씬 멀지 않습니까? 거의 2배, 6일 정도 걸렸습니다. 당연히 경비도 2배 들겠죠. 힘도 2배 이상.

들겠죠? 그러니 이게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수백 년간 쌓여온 역사적인 배신감, 혈통적인 결벽증, 그리고 종교적인 증오가 뒤섞인 깨질 수 없는 거대한 벽, 편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저 지역은 오염구역입니다. 오염구역.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신발이 더러워지는 일이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건 영혼이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미국의 흑백차별. 우리 들어보셨죠? 흑백차별. 별로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불과 70여 년 전인 1950년대에 미국 남부지방에 가면, 미국 전역도 그랬지만 특별히 남부지방에 가면 백인 전역, white only, colored only, 유색인종, 흑인 전역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팻말이 곳곳에, white only, 막 이렇게 곳곳에.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정해진 지역 아니면 흑인은 집을 못 샀습니다. 대출도 흑인에게는 안 해줬고 버스에서도 자리가 구별되어서 앉아야 했었고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흑인은 정해진 화장실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White only,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났습니다. 식수대도 따로 있었고 들어가는 문도 달랐고 가게에 가서 질문해도 흑인에게는 대답도 안 해줬고 눈도 안 마주치고 미국 많은 주에서는 1967년까지는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인종 간 혼합금지법으로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유대인의 사마리아 혐오가 그랬다고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개도 아니고 잡종이 사람한테 엄청난 인격 모독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그 혐오의 장벽을 넘겠다는 예수님의 고집입니다. 제자들이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아우 선생님 거기 위험합니다. 거기 부정한 땅입니다. 오염지역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돌아갑시다. 근데 예수님은 하여야 하겠는지라.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장벽을 넘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장벽을 넘는 사랑. 두 번째 그 사랑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희생한다. 희생한다. 희생한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집요한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하여, 피곤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지금 주님이 누굴 찾아가십니까?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유대인이 그토록 혐오하는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게 남자도 아니고 여인입니다. 여인, 여자를. 말씀이신 그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결박하시고 뙤약볕 아래를 인간의 연약한 육체로 걷고 또 걷고 걸으셨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주님의 목적지였죠? 그 여인이 뙤약볕 아래에 물을 길러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시간 타임을 미리 아신 주님이 그 목적지를 향해 직진하셨고 도착하자마자 기진맥진해서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털썩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피곤하여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진맥진해서 털썩 주저앉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분. 하늘 리모컨으로 사마리아 몇 번지에 사는 여인, 누구누구 내 앞으로 데려와, 딱 입력, 엔터. 그렇게 그 여인을 호출해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그 땅을 밟으며 발이 부르트고 목이 타들어가는 또 배고픔을, 피곤함을 감수하며 그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피곤합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찾을 수 있는 모성의 엄마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서울에 올라가 자취하는 아들을 시골에 사는 엄마가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갑니까? 당연히 반찬 만들어서 막 김치에 뭐 각종 밑반찬에 바리바리 양손 가득히 들고 갑니다. 그런 분들은 또 KTX 잘 안 타요. 그냥 기차 타요. 와내 기차를 타고 돈 아깝다고 버스를 갈아타고 좁은 골목길을 그냥 한참을 걸어서 자취방 앞에 도착합니다. 숨은 턱까지 타오르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무릎 관절은 비명을 지릅니다. 문 앞에 짐을 탁 내려놓는 순간 다 왔다. 이게 피곤하여라는 의미예요. 피곤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초인종 소리에 나온 자식이 깜짝 놀라서 말 한마디 하자. 아이고 엄마 이 무거운 걸 왜 이걸 들고 힘겹게 그냥 택배로 보내지. 그때 엄마 뭐라고 합니까? 야야 힘들긴 뭐가 힘드냐. 네 얼굴 직접 봤을 때 내가 전달해주고 싶어서 왔지. 여러분 옛날에 이런 엄마들 많았죠? 그렇죠? 요즘 엄마들 젊은 엄마들은 그런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었습니까? 아니요 더합니다.
훨씬 더 깐깐하고 치열합니다.

왜냐면 아이 하나잖아요, 요즘. 많으면 둘, 그렇죠? 그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고 이유식 재료 하나하나 성분 분석법까지 따져가면서 고릅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 뒤처질까 봐 동네 학원 스케줄 다 깨고 있고요. 아이가 학원 셔틀을 탔는지 내렸는지 스마트폰 앱으로 단위로 체크하고 밤에 애 숙제 봐주느냐고 눈이 충혈되고 잠을 설치고 옆에서 본 남편이 한마디 거들죠. 한마디 합니다. 아,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애가 무슨 유기농 먹는다고 유기농 인생 되냐.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그냥 대충 학원 보내면 되지. 뭘 이렇게 유난을 떠냐. 여기 젊은 엄마들 그 남편 말이 맞네. 아우, 당신 말이 맞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쏴붙입니다. 어떻게 대충 하냐고, 내 자식인데. 이게 내 마음이야. 당신은 뭐 하는 건데 지금 도와야지.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충이 안 됩니다. 사랑하면 피곤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희생해야 내가 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 인생 그냥 파일로 요즘식으로 하면 데이터로 쭉 훑어보시고 받으시고 대리인 보내시거나 꿈에 천사 보내서 상담하시거나 그래도 됩니다. 근데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시려고 펀지 풀풀 나는 그 삼일길을 지키나 하십니다. 혐오라는 장벽을 뚫고 그 시간에 맞춰 길을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주님의 피곤함은 한 영혼을 대충 대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유난스러운 사랑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하셔요. 한 영혼도 대충 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사랑은 기다립니다. 장벽을 뚫고 희생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급해하지 않죠. 기다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다.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였다는 겁니까? 6시였다는 거죠, 거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뭐 이런 뭐 공간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여유 있게 기다리신 겁니까? 아니죠. 유대 시간 6시면 요한복음의 6시 시각은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6 플러스 6이니까 12시. 나 정오입니다. 유대 사막 지역에서는 햇빛이 엄청 뜨거울 때입니다. 그 햇볕 아래에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왜 하필 우물가였을까요? 집 근처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일터도 있고 근데 우물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에서 우물의 만남은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주로 결혼과 연관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 노총각 이삭을 위해 종을 고향에 보내서 신부감을 좀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해서 보냅니다. 고향으로. 그 종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앉은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의 신랑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신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주님이 우물가에 앉아계십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이 만나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약속 잡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지긋지긋한 갈증을 채우러 물을 기르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왔을 뿐입니다. 근데 그 우물 곁에 누가 앉아 계셔요? 우리 주님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다시 가장 숭고한 인간의 사랑, 모성애, 엄마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핵심이 뭔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망아지나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한 시간 만에 자기 일어서 섭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 있으면 뛰고 달립니다. 몇 달이면 뭐 훌쩍 크죠. 식물은 어떻습니까? 싹이 났는가 싶었는데 며칠 후 가보면 쑥 자라 있습니다. 계절 한 계절만 지나면 열매 맺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애들. 태어나서 뒤집기까지 몇 달 걸려요. 이게. 야, 뭐 뒤집는 게 이렇게 힘든지. 겨우 뒤집는데 기어다니는 데까지 또 몇 달 걸립니다. 한 걸음 어렵게 뛰는데 1년 걸립니다. 10년 뒤치다꺼리해야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때. 그렇게 20년 해야, 30년 해야 지 앞가림을 합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강교섭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기독한 지독한 기다림이 없으면 결코 인간다워질 수도 없고 아니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지임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할 때까지 엄마는 수만 번의 옹알이를 받아내며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빨리 안 한다고 그 애한테 막 때리고 이런 엄마 없습니다. 기다려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 아이는 엄마의 기다림을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거죠. 그 아이를 엄마는 기다립니다. 그래 여러분, 이 기다려주는 사랑을 먹고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이 닮은 거예요. 가장 고귀한 모성애가. 혐오와 불신, 편견의 장벽을 뚫고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지칠 때까지 내 몸을 소진하는 희생, 피곤함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찾아가시는,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기룡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주 오래전 일에 1999년 2월 13일 오후 10시경에 밤 10시죠 송혜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평택에 살았는데 한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내렸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뭐 CCTV 이런 거 잘 없을 때 아닙니까? 지금처럼 많을 때가 아니죠. 그 송혜이 학생의 아버지가 송기룡 씨입니다. 아버지가 그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섭니다. 실종된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현수막을 그냥 뭐 방방곡곡에 걸었습니다. 전단을 만들어 뿌립니다. 애 끓는 부성애죠. 여러분은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얼마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뭐 몇 달, 뭐 더 길면 몇 년 아닐까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송기룡 씨가 자그마치 2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맵니다. 25년을. 사진 좀 보여주시면 저분이에요. 저 나이가 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 25년간 뿌린 전단지가 200만 장, 단 현수막이 4천 장이라고 합니다. 40대에서 25년간 찾아 헤매고 저렇게 71세가 되셨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2024년 몇 년 전이죠? 교통사고로 71세의 일기로 사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빠가 딸을 찾으며 방방곡곡 내건 현수막이 그게 단순히 천 조각입니까? 딸을 향한 온몸을 던진 사랑의 비명 외침이죠. 딸아, 아빠는 절대 널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다. 처절한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혐오와 편견의 땅을 향해 직진을 하시고 뙤약볕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서 우물가에 털썩 앉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딸을 잃은 아빠가 전국 골목골목 다니면서 현수막 걸고 전단을 붙이듯이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거 오염구역이다 이렇게 딱지 붙이고 피해가는 사마리아 장벽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길을 잘못 드신 게 아닙니다. 그 오염구역이 주님의 목적지였습니다. 만나서 구원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5년간 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저렇게 트럭을 끌고 거기에도 막 전단지 붙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충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전국을 찾아 헤매다니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5년이 사랑이 아니면 절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을 보내 사마리아인을 불러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혹은 꿈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길을 땡볕 아래 목마른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고 먼저 가서 기다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송기룡 씨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사고로 끝이 났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찾고 싶어도, 아무리 기다리고 싶어도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저나 여러분들의 사랑도. 여러분들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혹은 아내, 뭐 배우자일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평생 왼수인 분들도 또 여기 몇 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를 열애로 한다면 아마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지신 분들은 1순위 사랑의 대상일 겁니다. 자녀가. 기도 제목 제1번이고 누구도 예외 없는. 자녀를 향해 더 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가진 한도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고갈됩니다.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가진 것도 점점 줄어들고 은퇴하면 더 그렇고 총명은 점점 떨어집니다. 자녀들은 이제 내 도움이 없이도, 내 사랑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전이 됩니다.

0: 이제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은 길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내 의지입니까? 내 의지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믿은 겁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헤매던 인생을 주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장소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다하고 내 건강이 다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의식을 잃고 모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 지경에 이른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은 현재형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백발이 돼도 업고 갈 거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인간 아버지와 차이점이에요. 백발이 되면 인간 아버지는 자녀를 못 업어요. 오히려 업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업고 갈 거야. 사랑하는 우리 바운지의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를 쭉 보면 다 똑같은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 속마음이 다 같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분의 이 중에 대부분들은 아, 난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며 앉아 계시겠죠. 아니에요? 맞죠?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일부는, 극히 일부는 그냥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습관처럼. 또 이 중에 아주 극소수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몇 분. 속으로 한 시간만 버티자 이러면서.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7절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우물에 온 겁니까? 아니요, 그저 살려고 왔습니다. 물 깃기는 지긋지긋한 노동입니다. 당시 옛날에 물 없으면 죽으니까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서 우물에 왔습니다. 보통 좀 서늘해지는 저녁에 해질녘에 오는데 사람 눈피에 정오의 땡볕에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먼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믿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고 맞다 그런 분들뿐 아니라 뭐 그냥 가문이 기독교여가지고 아니면 남편 등살에, 부모님 등살에, 아내 등살에 어떤 이유로 와 있건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세팅해 놓으신 것처럼 그 여인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세팅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방어진 제일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알고리즘을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기도, 매번 만나는 사람들, 장소, 그게 바로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곳. 아 목사님, 아 저는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도 아 목사님, 저는 그냥 억지로 와 있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억지로 우물가에 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여러분들을 찾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혐오의 장벽을 뚫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곤함과 희생을 담당하셨고 자기를 터뜨려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쏟아부으셔서 오셨고 지금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 열기만을 방어진 제일교회라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꼽은 본문의 요절인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이 구절을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사마리아를 다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0: 아멘. 사마리아를 다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표현이 우리 주님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다가오시라고 우리 주님의 똥꼬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야 하겠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아무리 문을, 내 마음의 문을 닫아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0: 지 않는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찾아내신 그 주님과 한번 눈을 맞춰 보십시오. 이제 오늘 밤부터 여리고 작전 기도회 쓰신 분들 많죠? 거기 있는 뭐 바인더 넘겨가시면서 기도하시겠지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조용히, 그때 그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낮에도 아무도 없고, 주님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주님께 눈을 맞춰 보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받으면. 사랑받으면 예뻐지고, 사랑받으면 얼굴이 펴입니다. 사랑받는 아이는 구김이 없습니다. 세상 행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맞닥뜨리면 뭐가 보장됩니까? 행복이 보장돼요. 행복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완벽하고 지독한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온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입니다. 증표.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도. 근데 활짝 열게 돼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죠. 하루는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짜여집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이렇듯 시간이 들어와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이제 조금씩 밤의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이 있고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오르막이 이어지는 이치는 비단 시간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는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나죠. 빛이 좋은 날도 어둠이 짙은 날도 감사한 중에 고요히 품고 지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3: 1, 2, 3, 4.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 발람의 축복의 말씀이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지만 발람은 도리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죠. 참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감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참 좋은 내 친구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993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국악원 오자매 바다로 보말 따러 왔어요. 조개도 잡고 언니들과 함께 남편 형부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좋아요. 네, 9932님. 야, 이게 지금 사연 안에 일이 짧은 길지 않은 사연이잖아요. 네, 좋아요가 벌써 몇 번 나옵니까? 남편과 저기 뭐 다 좋은 거예요. 네, 형부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세상 좋아요. 바닷바람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하루인 것 같아.

또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 근데 아 국악원 오자매라고 하시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는 네, 그 사연을 조금 더 붙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다로 보말을 따러 가셔서 여러분 보말이 뭐예요? 네, 아시는 분은 좀 남겨주세요. 보말. 네 그리고 이제 조개도 잡고 하셨는데 조개는 알죠 제가. 네, 조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백합도 있고요. 네, 백합 중에서 또 좋은 거는 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잖아요. 뭐 모시조개도 있고. 아 근데 꼬막도 조개인가요? 네, 꼬막은 꼬막인가요? 조개인가요? 네 그런 것도 네,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좀 사연으로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말이 뭘까요? 그래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참 남편과 형부도 너무너무 좋고 참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모두가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전과 후가요.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어요. 주 안에 예, 행복한 세상이 돼요.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바람을 따라서

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내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하는 중에 또 봄알이 무엇인지 저에게 또 이렇게 싹 알려와 주셨어요. 바다 고동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 네, 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제주도 가신 거예요? 갑자기 부러움이 막 두 배가 되고 막. 네, 나머지 저의 궁금증은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연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9809님 사연인데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2012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14년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형제는 감정 기복이 심한데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고 한마음으로 교제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 형제님, 9809님의 이 마음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시간에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이. 자, 9809님은요, 이 형제님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 하자 했던 그 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2012년이라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그 형제를 깊이 생각해 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함께하는 것까지 부담스러워하고 한다 하셨는데 이 마음부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9809님의 이런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마음 쏟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애달아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주의 은혜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곳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형제님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9809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선한 그 애씀들 결코 헛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가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한부영님의 동행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욕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포스코 DX가 2026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장애인식 개선, 환경 문제,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팀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재활재단이 제21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열고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예 작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아기들의 웃음소리는 무척 해맑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은 매우 안쓰럽죠. 세상 티끌이 묻어있지 않으니 그런 지극한 감성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그 함박꽃 같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어른들은 각별히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의 제잘거림을 듣는데 천사들의 합창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강건하게 자라서 빛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하슬기의 감사송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스웨덴에는 하루 한 번 차와 빵과 쿠키 같은 걸 즐기는 디저트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걸 피카라고 부른다네요. 피카는 집이나 공원, 직장 등 장소에 상관없이 잠시 한숨 돌릴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사람들에게 피카는 그저 오후의 티타임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을 느리게 음미하는 그런 의식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요. 눈뜨면 출근 준비, 가족들 챙기랴, 또 집안일 하랴, 이 해야 할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정작 삶을 살아내느라 삶을 음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작은 디저트 타임 됐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천천히 음미해보는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나의 심피와나 오늘 첫 곡으로 시와 그림의 주품의 품으소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그 디저트 시간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잠시 멈춰서 삶을 음미하는 시간,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 듣고 오죠.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짐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손재석의 주를 찬양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원유경에 믿음이 넣어진 자리 중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자마자 어둠이 걷히고 고통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신 분으로 인해 버티는 것이다. 고통과 기쁨이, 소망과 슬픔이, 두려움과 평안이 함께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함이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난제의 답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시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 고통의 파도를 딛고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안고 그분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고난의 이유를 집요하게 찾고 인생의 난제를 치밀한 논리로 설명하기보다 삶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저 그분과 함께 걷길 바란다. 그분과의 이 동행을 통해 삶을 지낼 때 언제나 이 슬픔과 기쁨의 역설을 누리길 축원한다. 주님만이 이유를 찾는 사람들의 유일한 이유가 되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진아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PS 콜라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보다 부족함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 정말 많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들 들으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Eve to Mary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좋은 씨앗의 선하신 목자, 그리고 강찬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서재현의 믿음의 여정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ter on, at the time of wheat harvest, Samson took a young goat and went to visit his wife. He said, "I'm going to my wife's room." But her father would not let him go in. Judges chapter 15, verse 1.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사기 15장 1절 말씀.
1: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제 6월 하순에 접어드는 만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간이 소나기는 내리는데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더운 대낮에 운동은 좀 피하시고 그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은 여름마다 실시하는 썸머 스페셜을 올해는 7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찬양도 더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뭐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으시면 좋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더울 때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것도 먹고 마시고 충전을 해서 좀 선선해지면 또 효율을 높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참 여름에 배탈 나지 않으시도록 음식들 잘 가려드시기 바랍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우리말 제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a while. 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Samson returned. 삼손이 돌아옵니다. To see his bride.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 bride, 아내를 보러 돌아옵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 좀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her father informed him. 그 아내의 아버지가 informed him.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힘은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에게 알려줍니다. That she had been married to his best man. 자네 아내가 자네 들러리 중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네. Because 왜냐하면 her father thought 장인이 생각하기에는 Samson didn't want her anymore. 삼손이 자신의 딸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라고 알고 그냥 허락을 했던 것이지요. 들러리 중에 한 사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장인이나 딸이나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보십니다. Samson became very angry.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He went, 그는 여기서 삼손이죠. 가서 and caught, 붙잡아 왔어요. 300 foxes.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또 주석에 보면 우리 자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을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And tie them together. 그리고 그 동물들 tail to tail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put a lit torch between their tails. 그리고 그 묶은 꼬리와 꼬리 사이에 torch 불을 붙여서 매달았던 것입니다. And set them loose. 여기서 them은 자칼들인데 이 자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In the wheat fields. 밀밭에다가 풀어놓았습니다. To burn the Philistines' crops. 밀이 다 여물어서 수확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블레셋 밀밭에다가 그 300마리의 자칼을 불을 붙여서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타버렸겠죠. The Philistines were not happy.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They demanded to know who had burned their crops. 그 밀밭에 가서 보고 이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는데 과연 누구의 짓이냐고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They soon discovered. They 여기서 they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they soon discovered 그들이 곧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That Samson was to blame. 삼손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And that he was acting out because of the situation with his wife. 이 삼손이라는 친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자기 아내와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화가 나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The Philistines burned Samson's wife and father-in-law to death.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자기 민족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장인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Samson became angry when he learned this. 여기서 he가 삼손인데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And attacked the Philistines before hiding at a tam.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죠. Before hiding at a tam, Etam, 에담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한 것이지요. The Philistines went into Judah to Lehi.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유다의 레히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Looking to arrest Samson. 삼손을 붙잡으려고 찾으러 간 것이지요. The harvest happened at the end of May. 보통 추수는 5월 말에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Samson went to sleep with his wife. 삼손이 와이프를 찾아간 이유는 함께 잠을 자려고 갔던 것입니다.

0: He discovered that they had given his wife to his friend. He가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알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ey, 여기서 아내와 장인어른의 가족이 되겠죠. They had given his wife to his friend. 그 가정이 그의 아내를 누구한테 아까 베스트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러리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1: This was because Samson had left them after the wedding.
0: 이것이 왜냐하면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삼손이 떠났다는 겁니다.
1: Instead,
0: 그래서 그 대신에
1: they offered her younger sister to him.
0: 아, 이게 오해였나 하고 they가 여기서 아내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1: They offered
0: 뭐를 제시했느냐? 주기로 했는데 그녀의 younger sister, 아내의 younger sister, 처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1: To him,
0: 자네 아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자네 아내였던 사람 동생하고 사시게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1: He was so angry.
0: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1: That he got 300 foxes.
0: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1: he started a fire.
0: 불을 붙여서 on their tails, 꼬리에다가 말이죠.
1: So that they would burn the corn and the olive trees.
0: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은 채로 위에서는 밀밭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주석에는
1: burn the corn and the olive trees.
0: 가서 옥수수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1: God wanted the Israelites and the Philistines to continue their quarrel.
0: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1: The fight then got bigger.
0: 그러고 나서 이 싸움이 점점 커집니다.
1: When the Philistines burned Samson's wife and her family.
0: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가족들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싸움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1: The Philistines could maybe have tried to catch Samson.
0: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겠지요.
1: But they noticed that it was easier to burn the father and daughter.
0: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삼손을 잡는 것보다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면 삼손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때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1: Samson killed many people in Timnah.
0: 삼손은 딤나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 In this way,
0: 이렇게 해서 he punished the Philistines. He는 여기서 삼손이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다. 아, 즉 보복을 한 것이었고
1: because of what they did.
0: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서
1: Then he hid.
0: 여기서 he는 삼손이고 삼손은 그리고 나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 템 동굴에 가서, 즉 에담 동굴에 가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hris Tomlin이 부릅니다. Come Thou Fount. 우리말 제목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시간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e bad effects that anger and temper tantrums can have on our lives.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many examples throughout the scriptures of anger handled the wrong way and anger handled the right way. Please help us to learn patience and good judgment. Please help us to learn ways to control our anger. Please help the fruits of the Spirit to be evident in our lives.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o teach us better ways to live.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a Spirit-filled life can bring.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the bad effects that anger and temper tantrums can have on our lives. 우리 분노나 또한 우리가 정말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many examples. 또한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roughout the scripture,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of anger handled the wrong way, 우리가 이 분노, 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잘못된 방법 and anger handled the right way, 또한 우리 분노를 잘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니 Please help us to learn patience.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and good judgment 옳은 판단에 대해서 배우게 하소서. Please help us to learn ways to control our anger. 또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Please help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to be evident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to teach us better ways to live. 또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a spirit-filled life can bring.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25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 이름은 발락. 그리고 십볼입니다. 발락과 십볼은 부자지간이에요. 발락이 아들이고 십볼은 발락의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발락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Balak. Balak. B-A-L-A-K. Balak.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십볼은 Z로 시작합니다. Zippor. Zippor. 십볼을 Zippor.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다음 주에도 역시 우리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0: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과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값진 진주 비유, 값진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값진 진주 비유라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제는 보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천국이 내게 어떤 곳인가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천국, 예수님, 그거면 난 끝입니다. 난 그거면 최고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보화는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주, 진짜 보화,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진주 장사가 곳곳을 다니면서 진주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귀한 진주를 만나면 장사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진짜 귀한 진주를 가져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최고 귀한 보석 하면 진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진주는 뭐 좀 그렇게 비싼 보석에 속하지 않아요. 아주 진귀한 거나 좀 비싸지, 나머지는 뭐 아주 흔한 보석이에요. 현재 최고 비싼 보석 하면 뭘까요? 다이아몬드지요. 물론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큰 다이아몬드의 그 무게만큼의 금 보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석 자체를 가져다 놓고 그걸 이렇게 귀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깎아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공 기술이 발전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보화를 값진 진주 비유를 말씀하실 때만 해도 가공하는 기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보통 가장 귀한 보화라고 할 때에는 다이아몬드는 뭐 별로 몰랐어요. 왜? 가공 기술이 없으니까. 원석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보화하면 자연 있는 그대로의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공이 필요 없는 진주. 이게 제일 비싼, 제일 귀한 보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진주 장사는 장사를 위해서 다니면서 진주를 사고 팔기도 하는데 아주 귀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진주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걸 살 생각밖에 없습니다. 진짜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그에게 진주 장사에게 그 진주는 물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주

그 진주는 어쩌면 그에게 신분 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갖지 못한 것, 귀한 것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가슴 뿌듯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진주는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천국을 가지게 되면 그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물질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물질도 사용하고 능력도 사용하고 삶 전체를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는 기쁨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가치, 이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 예수 믿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 다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그거면 끝이야. 예수님 뭐 더 얘기할 것 없어. 이런 그 천국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주, 보화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든 다이아몬드든 그것이 아주 존귀한 가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면 진주를, 보화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 돼지에게 줘봐야 돼지가 뭐라 그럴까요? 말한다 그러면. 아니 먹지도 못하는 이런 거를 왜 주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가치가 정말 가치로운 것입니다. 천하의 하나뿐인 보석을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손에 쥐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에게는 돌덩어리나 진주나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1960년대에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니 잘 모르죠. 그래서 공항에 먼저 유학 간 친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온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LA에 햇볕이 너무 세니까 이게 그냥 다니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라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선물 하나 해줬대요. 그 당시 60년대 우리나라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좋은 선글라스 하나를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공부하러 왔으니까 뭐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미국 이제 타자를 만지니까 타자기를 하나 이렇게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타자기가 새 거가 아니에요.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이제 쓸 일 없으니까 너 가져라 하고 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주려면 새 거를 좀 사서 쓰지 시컷 쓰다가 뭐 이제 다시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주나 하면서 마음이 좀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토요일 저녁에 묵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타자기 꺼내놓고 타자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이렇게 딱 들어와서 그 타자기를 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외국 사람이고 유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무슨 돈이 있어 좋은 타자기를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 이거 내 친구가 자기가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나 그냥 쓰라고 준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얘기가 이거 잘 보라고 이거 스위스제 타자기인데 이거 비싼 거라 일반 사람이 잘 갖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메이드 인 스위스랜드로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선 가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 타자기가 달라 보이더래요. 심지어는요 드는데 느낌도 다르더래요. 그 전에는 아이고 이 쓸데없는 거 이런 생각인데 아주 느낌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가치를 알면

달라집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걸 줘도요, 이거 뭔데? 왜 있을 데 없는 걸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 젊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요, 무서울 것도 없고요, 정말 겁낼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하죠.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어합니다. 또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직장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직장을 잘리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 낭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직장을 좀 잘렸다 할지라도, 연애하다가 애인에게 차였다 할지라도 젊음이라는 게 그에게 남아있으면 사실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연세 드신 노인들이 1억 천금을 주고도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뭐랄까요? 그 젊음이지요. 요새는 화장을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뭐 남자도 화장한다 그래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보면요, 그 대학생들이 화장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여자애들이 화장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찬양대. 화장한 초등학생이 예뻐요? 안 한 초등학생이 예뻐요? 왜 안 한 초등학생이 예쁘죠? 그냥 그 자체로 피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거를. 뽀드락이 좀 났다고 아주 막 고민해요. 여러분, 뽀드락이 좀 나도요,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의 피부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갔죠? 아무리 갖다 발라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처져봐야 그때 좋았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려도, 삶이 어려워도 젊음이라는 것 있으면, 그 가치를 안다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면 되는데, 다시 해보면 되는데, 다시 해보면 되는 건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런데 끝난 줄 안다니까요. 그 젊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진 바 가치를 알지 못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한숨을 쉬고 인생을 포기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진주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진주의 가치 모르면 그 소중한 걸 들고도 그냥 돌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다 천국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그 가치의 기쁨, 만족, 그로 인하여 느끼는 행복감, 이걸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거 제대로 안다 하면 그걸로 끝이죠 뭐.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것, 가치를 모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면 내가 왕이어도 괜찮고 난 목동이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자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내가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나는 건강해도 괜찮고 병이 들었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내 목자시면 그럼 나는 부족함이 없,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기쁨,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기쁨,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입니다. 천국 가치를 알면 다른 것은 무가치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같이 진짜 귀중한 보화, 천국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무식한 망상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교회를 가든 불교에 가든 유교에 가든 그저 마음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기댈 수 있기 위해서 있는 거 종교 아니야? 여러분, 한참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것 몰라서 무식하다고 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지. 마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 진짜 예수 믿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미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예수에 미쳐서 온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요,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아는 척하는 것, 심각한 문제이지요.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도덕, 철학, 윤리, 교훈.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게 종교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걸 표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생명 자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계시의 종교,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믿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 들어보셨죠? 왜 진작에 나를 전도 안 했냐고. 진작에 좀 전도를 해서 내가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이다 늙어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는 분들 들었어요. 밖에서 들었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가장 큰 죄가 뭔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생명의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죄, 이거보다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주 장사가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 장사의 소유가 뭘까요? 진주 장사가 뭘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어?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주는 이제는 소용없다라는 거. 왜? 그 진짜 귀중한 진주,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진주가 뭘까요? 다른 종교, 다른 윤리, 철학,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진주를 아무리 맞는 가진다 할지라도 그 진짜 귀중한 진주를 갖지 못하면 내게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다 팔아서 그 진짜 귀중한 진주를 갖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도, 출세해도,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가 있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 천국 갈수 있는 것, 그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절대 필요 관계이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느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수를 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천국으로만 만족하며 복음이 없으면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허탈한 것, 허사란 것,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믿음,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는 버릴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은혜, 이것이 순교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신앙 위에 그 어떤 가치도 더 이상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이 천국을 위해 내가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믿음,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0: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적지 않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무엇을 소유하려 함이 뭔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무당화되는 것이고 저질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깨닫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모시고 다른 어떤 소원도 더 이상 없는 것, 이게 천국을 진짜 아는 사람이죠. 이 진주 장사가 그 전에 노란 진주, 파란 진주, 작은 진주, 흰 진주 많이 가졌지만 그거 이제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진주 그것 가지니까 다른 건 다 팔아서도 그 진주 하나는 사야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마음,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저 진주 받았는데 그 진주 나중에 사야지 후일을 기약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지금 놓치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그걸 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신앙의 기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이고요, 진리를 깨달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아직 돈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젊었을 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맑을 때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나중에 내가 가겠다고. 나중에라도 오면 좋은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방하다 보면요,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은 교회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교회 가시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아직은 내 직장생활을 바빠가지고 내가 술도 먹어야 되고 아직 직장생활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겠다고. 기회가 있어 그때라도 오시면 괜찮은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주장사는 이 기회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소유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아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진주를 소유할 때 천하를, 우주를 얻는 마음, 내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을 소유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불행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 진주장사와 같은 마음으로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유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슬픔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이 나무로 옵니다. 자, 이제 너의 슬픔의 옷, 고통의 옷을 벗어 이 나무에 걸쳐놓아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슬픔의 옷을 훌훌 벗어 던집니다. 천사는 그를 데리고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하나 가져가거라. 그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슬픔의 옷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벗어놓은 옷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슬픔이 가장 커 보이나요? 나의 삶의 무게가 가장 힘겨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당신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편히 쉬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닫고 걱정해서 해방될 수 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육체가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깊은 쉼을 얻을 수 있다. 몸이 지치고 영혼이 불안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날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회복된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동방현주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국립합창단의 기쁜 소리 들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유지연님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 찬송 성자의 귀한 몸, 그리고 아이노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세상 어디에 있어도 슬픈 사람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요. 영화 카모메 식당 중에 대사인데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날씨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날씨는 우리의 선택에 있죠. 슬픔과 외로움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슬프고 외롭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어도 기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의 주인은 테일러 씨였는데요. 소년은 그 농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집의 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일꾼인 소년과 자신의 딸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테일러 씨는 그 소년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당장 나가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소년은 조용히 농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일러 씨는 자신의 낡은 건초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소년이 잠을 자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기둥 한 구석에 그 소년이 새겨놓은 듯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 그 이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테일러 씨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그 소년의 이름이자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외모만을 보고 경솔한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모든 이들을 성실과 공의,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준 우리 서로 사랑해요 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연평안의 사랑은 들으시고요. 이어서 CTS의 주께로 한 걸음씩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장일성 목사님의 편안한 말씀 식당 중에서 기도의 호흡법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 제목을 주르륵 읽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인데요. 내 마음과 감정을 드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 즉 기도할 것을 알고 그것에 관해 잘 생각한 후 그 생각한 내용에 서술어를 붙여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실제로 기도 안에는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생각하고 생각한 내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서술어를 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거라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고 할 때 눈 뜨고 하면 어렵지 않은데 눈 감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수영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발차기가 아니라 음파하는 호흡법인데요. 이것만 익히면 곧 수영이 됩니다. 이같이 기도에도 기도의 호흡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면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세요. 기도의 호흡법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장일성 목사님의 편안한 말씀 식당 중에서 기도의 호흡법 나누었습니다.

크룩스가 불러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였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커요가 불러줍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눠보면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야곱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나머지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도주했

떠났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떠난 3일 뒤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라반이 스스로 만든 일이죠. 라반의 양들과 야곱이 치는 양을 3일간의 거리를 두고 같이 잊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3일 뒤에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추격대를 구성했어요. 야곱 가만두지 않는다고. 뒤에 보면 우리 본문 읽을 때 뭐 딸도 내 딸이고 이 손자 손녀도 내 손자 손녀고 이 재산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라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갔는데 이 바다나란에서 길라앗까지요, 이 야곱이 간 거리가 48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0 내지 40km 정도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480km를 10일간 걸었다 그러면 하루에 48km씩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정말 죽으라고 줄행랑친 거예요. 자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재산들 그 모든 때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고 해서 바로 이 길라앗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라반은 추격한 지 7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루에 70km 정도를 달려서 뒤쫓아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70km라면 거의 잠 안 자고 달려올 거예요. 왜일까요? 독이 올라서 그래요. 사람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이 야곱 잡히면 죽이겠다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잡으러 갔는데 10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29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삼가라는 이 표현은 너 조심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제 삼촌한테 잡히면 이제 나는 죽든지 아니면 혼자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뭘 깨달았냐면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 억눌렸던 서름과 탄식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삼촌 20년 동안 내가 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그리고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당신이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기준을 바꿔가지고 뭐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자꾸 태어나면 아 그러지 말고 얼룩진 양으로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10번 이상이나 변역해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서름과 속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야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이 성실하니까요. 성실하긴 성실했죠.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아니요. 남보다 탁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복받겠다는 야망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쳐서 왔던 사람이에요. 전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쭤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라는 대답하고 또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급해 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한쪽으로 보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흘러왔는데 돌아서서 다시 다른 한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참 힘든데 살아온 거는 인생 자체가 광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을 보면 아, 나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이 5장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야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야곱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돕는 겁니다.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42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할 때 야곱의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것을 기억했어요. 베델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어서 14년,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14년이 끝난 날 자기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라반이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흐트러버렸어요. 삼촌의 낯 얼굴빛이 옛날과는 달랐고 삼촌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들어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셨을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가냐면 야곱이 생각할 때 저 삼촌이 나를 낳아주겠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 두 딸, 그리고 종, 그리고 손자, 손녀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떠나보낸다면 홀로 떠나보낼 거야. 언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인데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겠는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니까 그대로 흘러가서 이 야곱이 떠났구나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라헬이 나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반이 떠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떨 때 사랑하시냐면 우리도 자녀들 볼 때요, 순종하는 자녀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귀하죠. 저도 제 딸이 말 잘 들을 때 너무너무 귀해요.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말 잘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뭐 얘기해서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챙겨줘요.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그래서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이 야곱을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한 땅을 야곱에게 줘야 되고 야곱에게 자손이 많아서 또 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의 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들어 놓으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문제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없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면서 삶이 더 꼬이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왕에게 갔어요. 갔는데 몇 번 거절당한지 압니까? 열 번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함이 일평생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서 거절당함이 굉장히 힘든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열 번이나 거절당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출애굽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절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신 취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일평생 역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 일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들고 그리고 광야에 우리가 이 길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홍해를 막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뜻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해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태에 속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세를 더욱더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절로 잘 풀어가면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잘해서 좀 더 겸손하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의미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보살피고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면서도 수도교회 장로였던 고 채터셉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10대 후반에 그 아내인 기복실 여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장사할 때부터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라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는 것을 그는 가지게 됐어요. 최태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미 계약한 물건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되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시 그 이익이 쌀 수천 가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했지만 최태섭 장로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원래 계약대로 그 물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던 중국 상인들 사이에 최태섭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일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만나서 그는 일사후퇴 직전에 피난 오기 전에 정말 이 죽음 앞에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자기와 거래가 있는 사람, 자기가 줘야 될 사람을 장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전 재산 동원해서 다 갚아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남의 돈을 떼먹고 피난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 후에 당시 대출받기로 문턱이 높은 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게 됐냐? 그 신용대출하는 바로 그 책임자가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든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게 됐고 한국유리를 창업하게 되면서 한국교회 장로님의 모델도 되어 있고요, 사업가의 모델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너에게 많은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많도록 하늘에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했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무슨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증거장이 아니에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라반이 자기 장인인데, 외삼촌인데 장인인데, 그 장인과 자기 사이가 20년 동안 한 맺힌 사이가 된 거예요. 라반도 계속 이 저 뭡니까, 이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은 또 잔꾀를 부려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속이고, 그래서 이 앙금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추적하게 해서 이 야곱과 함께 화해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자로 남지 아니하고 배신자로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응어리진 채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단을 쌓게 만든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미스바라고 불렀던 이알사드라고 하는 바로 이곳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돌무더기를 쌓게 했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0: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라반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후로 라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저 뭡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 그 연구한 걸 보니까 이 라반의 후손이 훗날 290년 뒤에 훗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라반의 후손이었다. 예, 그렇게 보죠. 오늘 보니까 나홀의 하나님도 찾죠. 다시 논자가 된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연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그냥 단순히 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잘 되긴 뭐가 잘 되고 있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너무나 많아. 그렇게 이제 반발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왜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맺혀서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때 이 헬리나윈이라는 사람 그 마지막 책을 보면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용서했느냐는 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될 일 있다면 받으시고요. 용서를 해야 될 일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도 괜찮고요. 내 아내나 남편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 미스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과 나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바로 그것. 그리고 죄로부터 거리를 갖게 만드시는 그 돌무더기.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화목함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야곱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셨죠?
1: 뭐 늘 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0: 오늘 주제가 네. 찬양이 흐르는 곳. 네. 주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네, 제가 찬양이 흐르는 곳을 다녀오고 나서 클래식하고도 네. 접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늘 기본으로는 클래식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송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요 찬송을 들려드릴 거예요. 네. 핵심 문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이제 쉬운 클래식에서는 하은 PD님과 저와 함께 한 네. 걸음씩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아멘. 의미를 담아서 네, 찬송가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 시간 찬송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후렴구의 포인트를 두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은 어떤 걸까요?
1: 그 제가 오늘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0: 네.
1: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찬양이 계속 흐르는 곳이거든요.
0: 찬양이
1: 네.
0: 흘러요?
1: 그런데 그 간호사분들이 참 친절하세요. 근데 요즘은 다 친절하시긴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친절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 환경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서
0: 공감합니다.
1: 어쨌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풍기려면까지 갔다가, 그러면 우리 레슨실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레슨을 해야 되나. 정말 세상 친절한 선생님이 될수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0: 네.
1: 찬양이 흐르는 집을 다녀오고 나니, 만약에 제가 클래식이 흐르는 집을 운영한다면, 어떤
0: 와.
1: 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 음료를 대접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0: 네.
1: 시대별일까, 악기별일까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공간은요,
0: 네.
1: 시대별 음악 공간입니다.
0: 시대별 음악
1: 네,
0: 공간.
1: 그래서 바로크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는 음색이 다르겠죠.
1: 네.
0: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노래 부르실 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떨림을 넣으시잖아요.
1: 기교처럼.
0: 네.
1: 네.
0: 악기에는 비브라토라는 기교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음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도 여러분이 우리가 보실 때 길게
1: 네.
0: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면 제일 쉽게 연상을
1: 그쵸.
0: 하시겠죠. 근데
1: 네네네.
0: 옛날에 바로크 활은요. 정말 활처럼 생겼어요. 쏘는 양궁할 때 쓰는 그 활이요.
1: 곡선
0: 네,
1: 모양의.
0: 곡선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레가토나 연결하는 부분을 현과 현 사이에 넘어갈 때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려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왕들이 사실 때고요.
1: 네.
0: 그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곡을 감상하실 때 피아노라고 연상되어지는 어떤 건반 악기가 나오는데
1: 네.
0: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이전 챔발로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그 악기에도 페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 연결되는 음색보다는 조금 똑똑똑 끊어지는 듯한 특이한 음색이지만 바로크 음악은 현대 음악과 사용하는 악기조차가 달랐다더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곡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듣고 보니까
0: 네.
1: 풍성하게 감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상상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1: 네. 네.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에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박물관에 있고요.
0: 아, 그래요?
1: 가끔 바로크 악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것대로 묘미가 있겠지만 지금 들으신 곡들은 연주자들이 현대 연주자들이 네. 현대 악기를 들고 하기 때문에 주법을 조금 차이가 나게끔 연주를 했다는 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로크가 지나가면서 고전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0: 고전.
1: 네. 여러분 고전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0: 아. 벌써 균형이, 재미가 없어요.
1: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0: 네.
1: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의 절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듣기 편하고 구조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들으면 딱딱 떨어지는 불편함이 없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는 화사함이 조금 곁들였다면 고전에는 규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다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고전을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황제이고요. 현악 4중주의 2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 찬송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테마가 네. 들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일단 들으시면서 현악 4중주이기 때문에 현악기 4대가 나오겠죠.
0: 네.
1: 어느 악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가 돌아가면서 하시는 그 부분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이것도 맞추는 재미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크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고전의 시대 음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하은 PD님 찾으셨습니까? 어떤 찬송가인지?
0: 계속 가사는 머릿속에 네. 맴돌아요. 판석 위에 네네. 세웠다 뭐 이런 네. 찬송가인데 네.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알려주시죠.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0: 맞다. 네. 맞아요.
1: 맞아요. 하이든이 작곡한 곡이고요. 여러분 그 곡을 여러 악기들이 변주해서 연주를 하는데 어떤 지루함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악기마다 네.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한 선율을 가지고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황제 2악장 들려드렸고요. 네. 자 이제 낭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낭만이라는 사조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단어에서 풍기는?
0: 일단 앞에서 고전이 네. 규칙적이고 네네. 뭔가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낭만은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어떤 아티스트 그 개별의 매력을 한껏 살린
1: 그렇습니다.
0: 느낌이잖아요.
1: 네. 뭔가 억압되어 있었던 나의 감정을 네. 정말 가감없이 표현하자. 바로 그 시대에서 비브라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주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전에서는 사용은 하지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낭만으로 넘어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껏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떤 감정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 슈베르트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0: 내 손을 위한 환산곡 바단주라는 곡인데
1: 네.
0: 투 피아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고 하나의 피아노에 포핸즈가 들어오는 겁니다.
1: 아, 그럼
0: 두
1: 두
0: 명의
1: 사람,
0: 연주자가 한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데 형제를 모셔왔어요.
1: 형제가
0: 네.
1: 함께 하는
0: 이
1: 건가요?
0: 피아니스트 두분다 형제이신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뭐 이분들이 유명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음악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내 삶이 반영이 될 거예요.
1: 네.
0: 나의 사는 환경, 그리고 내가 자란 곳,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어떤 영향들. 그래서 제가 이두 분의 연주를 보면서 분명히 공유하는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1: 아,
0: 네,
1: 형제니까.
0: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른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앉았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를 중심으로 두고서
1: 네.
0: 감상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감동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감상 포인트는 어디로 잡힐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같이 나고 자란 형제의 그 어떤 음악적인 표현들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있을 거다. 그럼
1: 그쵸.
0: 이들의 낭만적인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을 것인가?
1: 네.
0: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임동민과 임동혁 형제가 함께
0: 그렇습니다.
1: 연주하는 이 찬양 끝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교수님,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오늘 클래식, 쉬운 클래식 마치면서 끝 인사
0: 네.
1: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요즘은 AI라는 분야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1: 그쵸,
0: 예술
1: 네.
0: 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작곡도 정말 원하는 느낌만 넣으면 다 해주고 그래서
1: 맞아요.
0: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아서 어제 제가 저녁에 딸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딸은 실용음악이라고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데
1: 오.
0: 정말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구간까지 가면 사람이 할게 있을까라고 했더니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AI가 만들어내는 건 통계인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그 어떤 경험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AI한테 잠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1: 세상에,
0: 얘기하는데
1: 네.
0: 위안이 됐어요. 그래. 연주자가 직접적으로 주는 느낌을 모방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분야는 계속되어질 거라고 믿어봅니다.
1: 맞습니다.
0: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졌을 때 완벽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불완전함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엄마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요.
1: 네.
0: 이 아이는 저에게 완벽한 엄마를 기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만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실까? 단한 번도 나한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저 불완전한 모습이어도 함께 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까지 와서 여러분, 클래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만 감상을 하시는 게
1: 아닌,
0: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려 봅니다. 대신 저는 건너뛰기에는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클래식이 흐르는 음악의 집에 오시면
1: 네.
0: 바로크부터 찬찬히 듣고 그 다음으로 오셔야 된다. 시대를 거쳐 오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의 자리일 뿐. 내가 완벽해야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다. 로 오늘
1: 아멘.
0: 끝맺고 싶습니다.
1: 아멘. 교수님 마지막 나눔해 주시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찬양이 흘러가는 그 집에서 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마음 그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0: 아멘.
1: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바단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

이성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씨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됩니다.

0: 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주 이 시간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도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우리 함께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의 본문 그리고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1: 예, 오늘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0: 전도서 말씀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1: 네, 결론이죠. 사실은 네. 인생의 결론입니다.
0: 아, 저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다 헛되다, 다 부질없다, 뭐 약간
1: 오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0: 아, 네, 약간 아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0: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 아멘.
0: 아멘.
1: 네, 전도서는 대표적인 지혜서죠.
0: 네.
1: 성경에서 지혜서들이 뭐 잠언서라든지 또 지혜 시가들도 있습니다. 지혜서가 다루는 주제는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0: 패턴이요?
1: 네, 인생의 패턴.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운용하시는가. 사실 그 패턴 찾아내는 게 고민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패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모든 일들이 네네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을 찾을 생각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0: 네.
1: 일단은 지혜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에게 역사하시나 그 하나님의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패턴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1: 요즘에 뭐 주식시장 때문에
0: 한국에서 아니던데.
1: 네, 활기를 띠고 뭐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어떤 주식이 새롭게 상장되면서
0: 아, 네,
1: 난리가
0: 그렇죠.
1: 지금 나고 있는데
0: 뭐, 그 우주 관련 그거요. 네.
1: 네. 이 주식 뭐 선물 투자자들도 사실 패턴 찾으려고
0: 그렇죠.
1: 혈안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한 기법,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100% 다 맞는 패턴은 없습니다. 주식에.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인생들에도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 최고의 지혜자가 인생들을 쳐다보면서 그 패턴들을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패턴들 연구한 내용 결과들을 보면 암울합니다.
0: 아, 좀 우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할 수 없나요? 네.
1: 여러 군데를 조금 제가 뽑아왔는데
0: 네.
1: 전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수고하고 그리고 재주도 뛰어나고
0: 열심히 살았는데
1: 네. 그래서 뛰어난 성과도 이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0: 아이고
1: 그 재주가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게
0: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분명히 자신은 성실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성실의 결과로 보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0: 네.
1: 혹은 모함까지도 하거든요.
0: 네.
1: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0: 돈이 있어도 잠도 못 자고.
1: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실제로 그 돈 많은 거 보는 것 외에 무슨 소득이 있겠냐.
0: 무슨
1: 사실 그 돈이 많다고 우리가 막 100개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먹는 건 똑같죠.
1: 사실은 다 쓸 수도 없는 거죠. 엄청난 돈을
0: 네.
1: 모아놓고 또 돈을 모아놓으면 돈이 모일수록 살림, 패턴들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도 회사를 꾸리다 보면 많아지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0: 걱정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1: 네, 근로자들은 잠을 달게 자는데
0: 그렇죠.
1: 이 오너들, 사업가들은 돈이 많을 때는 많은데 없을 때는 또 한정없이 없어지는 게 이 사업이라
0: 네.
1: 잠을 자지 못한다.
0: 네.
1: 이에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사람은 영혼이 바라는 마음이 바라는 모든 소원 부족함 없이 재물 부요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얻게 하셨지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하셨대요.
0: 아, 엉망이네요 정말. 긍정적인 얘기 언제 나와요?
1: 그래서 자신이 벌어둔 돈을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누리고 본인은 계속 일만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 많지 않나요?
0: 있죠, 있죠.
1: 그렇죠.
0: 네, 네.
1: 흔히들 요즘 의대가 인기가 좋은데 의사분들 가운데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0: 아니 그 어떤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누가 이제 그 의사 사위

0: TV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1: 네.
0: 그래서, 아니, 딸을 의사를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딸을 그 험한 거를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의사 가족들은 좋은데,
0: 네.
1: 의사 성실해야 되거든요.
0: 아, 그럼요.
1: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한.
0: 저희가 의사 가족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여러분. 네.
1: 부여를 다 얻었지만, 실제로 본인은 누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0: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 엉망이네요 정말 진짜.
0: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의인은 멸망당하고 악인은 장수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며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여기 보면 조금 상반되는 게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징벌을 그때그때 하시지 않고 미루어지는 데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충돌하네요.
0: 충돌하죠. 네. 그러니까 악인이면 무조건 잘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인데 어떻게 징벌이 미루어지고 왜 하나님이 저 장수하게 만들지? 이런 악인도 있지만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즉시 손보시고 징벌하시고
1: 즉결 처분.
0: 네. 네. 그런 아, 저 악인은 진짜 당해도 싸. 속이 후련하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잘 산다라고 하는 패턴도 아니고
1: 그것도 아니고
0: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징벌한다.
1: 그것도
0: 이 패턴도 아니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데 패턴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패턴을 찾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네.
0: 9장 11절 보면 한 가지만 이것만 더 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이 경주에서 1등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1: 그렇죠.
0: 뭐 그날의 컨디션도 있겠지만 항상 뭐 징크스 같은 게 있죠. 뭐 국내 대회나 아시아 대회, 세계권 선수들 다 잘하는데 올림픽에만 나가면
1: 안 되는
0: 항상 안 되는
1: 네.
0: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무조건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구나. 진짜 전쟁 용사인데 전쟁 용사들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1: 아니죠.
0: 아니구나.
1: 패전할 수 있죠.
0: 그렇죠.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진짜 똑똑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패턴이 딱딱 들어맞는다면 답을 딱 정해놓고 그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되겠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축복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심판하시는구나. 이 패턴이 인생에 있어서
1: 안 맞는 거죠.
0: 네. 네, 선명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인생들에게 나오겠는데
1: 네.
0: 이거는 그렇게 살아본들 사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없다는 거죠.
1: 네, 랜덤처럼 보이고.
0: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얻은 결론은 답 없다 이겁니다.
1: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패턴은 답이 없다.
0: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운용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구나.
1: 우린 낼 수 없다.
0: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모든 결론은 아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 없게 만드셨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살면 성공

0: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이 사람들이 주는 인생 조언서 이런 것들 많거든요.
1: 뭐 그리고 불티나게 팔리죠.
0: 그렇죠. 뭐 인간관계론에 대한 글도 뭐 카네기 많고
1: 네.
0: 이런 글들을 읽는 이유가 저거 읽어서
1: 패턴을
0: 나도
1: 찾으려고.
0: 인간관계를 좀 잘하고
1: 네, 그러고
0: 나도 좀
1: 싶으니까요.
0: 성공하고 싶고
1: 네.
0: 옛날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뭐 이런 거
1: 이런 것도
0: 아,
1: 있었고.
0: 부자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읽고 부자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1: 네.
0: 다들 읽어보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1: 그렇죠.
0: 그럼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냐? 또 그거 읽고 되는
1: 그럼 또
0: 사람도
1: 있고,
0: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면 그럼 아, 저게 인생의 성공
1: 패턴이다.
0: 그렇죠. 딱 잡고 갈수 있는데 똑같이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틀리게 했겠지. 아니요, 똑같이 해도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아,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찬양 듣고 같이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라디오 성경 공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곡 듣고 돌아와서 뒷부분 이야기 나눌게요.

0: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리 라는 가사 때문에 이 곡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 전도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떠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시종을 알 수 없고 그게 이제 솔로몬의 결론이다. 이후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 네. 네.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축복해줘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잖아요.
0: 그러네요. 나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원하니 이대로 살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1: 그렇죠.
0: 하나님이 되면
1: 그렇죠.
0: 우리가 경외하게 되죠. 아, 잘못하면 맞는구나
1: 그렇죠.
0: 라는 걸 알게 되면.
1: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재앙을 당한다면
0: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1: 네, 네.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사실은
0: 어렵죠.
1: 어렵죠.
0: 네.
1: 근데 솔로몬의 결론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0: 좀 어렵네요.
1: 사실은.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원목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그 시한부 인생이 딱 의사가 어제 이제 판정을 내렸대요.
0: 아.
1: 며칠 못 산다고.
0: 아.
1: 그래서 희망이 이제 없어지신 거죠.
0: 네.
1: 이분은 평생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담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어제 이제 신방을 갔더니 아, 이분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이 인생에 유익한 것 같다. 좀 이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 두려움이 엄습하고
0: 그렇죠.
1: 그 두려움 통해서 처음으로 인생

0: 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갑자기 모든 시한부 종말론, 며칠밖에 못 산다고 했었는데 그 암이 다 사라지고
1: 막다 낫고.
0: 건강한 몸을 얻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 네.
0: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우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겁니다.
1: 네.
0: 우연히 뭐가 맞아떨어졌겠지, 이런 사람들도
1: 뭐 그런
0: 있고.
1: 생각도 들고, 와, 이건 기적이야. 막
0: 네,
1: 하나님 주신 기적이야
0: 이건
1: 할
0: 난
1: 수도
0: 예수님
1: 있고.
0: 만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1: 뭐 그럴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그 똑같은 병원 안에서 10번 반복됐다, 3일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1: 예수님
0: 영접하고
1: 믿고
0: 나서
1: 다
0: 다
1: 살아났다. 네.
0: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
1: 그러면
0: 병원에,
1: 전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0: 그렇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른 암병동에 뭐 시한부 선고를 안 받았더라도
1: 그렇죠.
0: 지금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예수를 안 믿을까요? 다
1: 다
0: 믿게 될
1: 믿죠. 다
0: 겁니다.
1: 믿죠.
0: 그렇습니다. 10번만 일어나도.
1: 네.
0: 그렇죠. 그리고 그 병원만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소문이 나서 이제 다른 병원들.
1: 저는 그거 영상 돌면 그냥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믿을 것
0: 그렇죠.
1: 같거든요. 네.
0: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들이 예수를 찾는 것인가?
1: 그건 아니죠.
0: 그렇죠.
1: 네.
0: 결국에는 그들은, 인간들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었을 때 저는 그런 분들, 성도님들 쳐다보면, 저렇게 신실하게 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데, 하나님이 저분의 건강 문제 혹은 물질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1: 그렇죠. 우리가 막 옆에서
0: 뭐
1: 보면
0: 중보기도도
1: 안타까운
0: 맨날
1: 사람도 있죠.
0: 하잖아요.
1: 네, 있죠.
0: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응답해 주시지
1: 않는,
0: 않는단 말이죠.
1: 네, 경우가 많죠.
0: 그럼 100%다 응답 안 해주냐? 또 어떤 분은 응답해 주시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왜 이분은 응답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육신적인 문제나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즉각 다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죄성으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국에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그렇게 하면 살아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0: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1: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패턴에 따라서 이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그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1: 어디에요?
0: 그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입니다. 사실은 패턴에 말이 안 되잖아요.
1: 말이 안 되죠.
0: 하나님이 인신 공양을 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 네.
0: 약속을 주신 아들인데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룬다고 다 약속해 놓고,
1: 그 아들을 보내라 하시니.
0: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뭐를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리면 안 되지.
1: 네.
0: 사실은 옛날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5년,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이삭의 이때 나이가 뭐 10대라고 하니까 뭐 35년, 40년이라고 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패턴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난 무조건 한다 라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는 약속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번

0: 제로 불사른다 할지라도
1: 하나님
0: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1: 아.
0: 그러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1: 하나님 살리실 거니까.
0: 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는 순종해서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순종해서 한다면 그게 마땅한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고
1: 네.
0: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1: 네.
0: 라고 믿고 자기 아들을 바친 거죠. 이게 사실 부활신앙이랑 연관이 되는데
1: 네.
0: 죽인다 할지라도 도로 살아나니까 우리만 부활신앙 가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처음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 이 그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하십니다.
1: 어떤 말씀인지 기대가 됩니다.
0: 13절에 딱 결론이라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다. 솔로몬이 쭉 연구한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 아멘.
0: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이 땅에서 억울하게 보였던 그 모든 삶들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그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환경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모든 상황들을 다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1: 아멘.
0: 그래서 사실은 순교자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계산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아삽의 시대에도 그런 게 나오죠. 악인들은 날마다 잘 되고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쌓고 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미끄러짐이요 심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날마다 일어나면서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당했던 자들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분명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날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날이 사실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네가 맞다라고 입증해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1: 아멘.
0: 안 그렇게 하면 패턴을 딱 보여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패턴 보여주면 인간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이용하지 경외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패턴이 신이 되겠죠.
0: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드시 그거 계산할 날이 오니까
1: 아멘.
0: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죠.
1: 아멘.
0: 그게 지혜서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 아멘.
2: 헛되고

0: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진짜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을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특별히 좀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시간 드릴 테니 전체 내용 정리해 주시죠.
1: 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인생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헛된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라디오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울산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1일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강사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예배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니랑 또 아버지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통화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50이 다 됐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저만 보면 밥 먹으래요. 그리고요, 지금 제가 68kg 조금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볼 때마다 뭐라 그러냐, 반쪽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걸 뭐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제가 한창 부흥기 때 92kg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반쪽이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어머니는요, 아들, 딸, 밥 먹이는 게 사명이더라고요. 아버지랑 통화를 해요. 다 큰 아들인데요, 두 가지를 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매번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차조심해라.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성도들한테 인사

해라.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을 알 것 같아요.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는요, 아들, 딸을 지키시는 마음, 그리고 어디 가든 아들, 딸이 존귀 여김을 기도하는 게 아버지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 매주, 매일, 그것도 평생 제가 같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바꿔서요, 만약 여러분이요 매 예배에 같은 설교를 들어야 한다면 무슨 말씀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 또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등장하는데요, 왜 복음서를 쓰고 왜 성경을 썼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같은 걸 전했던 것은요, 복음서가 이것 하나만은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첫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짧습니다. 맨 윗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문인 라틴어 사도신경 그리고 영어 사도신경 순서로 하면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주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요, 예수를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 그 뒤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 즉 저와 여러분 우리를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뭐에서 구원하려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하겠습니까? 맞아요, 의로운 사람, 흠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 죄인, 죄짐을 벗기 위해

힘들어하며 벗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하며 질문할게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씻기를 원하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거 맞다니까요. 그런데 저보다는 그 인간이 더해요. 제가 신방 가서 들은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를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참 신기한 게 그림처럼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를 곁에 두셨어요. 왜?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말씀만 전하시고 병자만 고치셨으면 참 좋겠는데 왜 세리와 창녀랑 친구로 지내시냐고요. 게다가 반면에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적대하셨어요. 경쟁하셨어요. 왜요? 그들이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위선하는 것을 죄라고 폭로하셨어요. 그 사두개인들, 종교학자들은요, 예배마저, 기도마저, 선행마저 자기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종교의 행위가 나의 의, 자기를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긴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알아주면 큰일 나요. 내가 한 거니까요. 하다 넘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인가요? 아니요,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줬던 첫째 아들도 집에 있던 탕자였어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내 뜻대로 내 의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갈 자리가 하나 없는 게 죄라고요. 성가대, 주님을 구하면서 성가대 하시길 원합니다. 교사, 사역자, 주님을 구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 잘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넘어지되 눈물과 은혜를 구하는 설교자가 바른 설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역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며 눈물로 가슴 치는 신앙인, 그 신앙인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헬라어 표현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들어보셨지요? 구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신기한 게 성경에 계속해서 넘어져요. 죄에 빠져요. 끝까지 가요. 역경과 문제와 죄악 속에 빠져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거는 배우시기를 원해요. 아,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있을 때,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 삼아 그들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가요, 우리 상황이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에요. 참 선지자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요, 친히 자신이 희생양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며 화목하게 하신 것을 믿는 거라고요. 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혼란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다스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신다고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임을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면요, 우리는 흔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이라고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실 이 외, only라는 사실에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기 헬라어 only는요, 노모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이란 뜻이 있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께 독특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는 왜 홀로 있는 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께 존재 있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앞에 히, 그 외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히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딴 데서는 안 알려드려요. 여러분, 이 독생자의 개념을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득템하셨죠?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세요. 우리 교회만 알려준다고. 그런데요, 이게 군대의 군대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여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러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뿐인 아들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본체를 주셨다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예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밝혀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혀 이게 너무너무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건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약속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이 언제까지 유용한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약속은요, 약속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제가 막 하는 얘기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변호사한테, 변호사 권사님한테 확인했어요. 이 법리적인 얘기래요. 소요, 이게 말소가 된대요, 죽으면.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유효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라면, 석가모니 공자 마음을 뜻처럼 죽은 현이라면, 우리의 매일 신앙의 고백은 그저 관념과 철학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유효하지 않는 약속, 죽은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도 능력 있고 살아있고요, 예수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고백을 붙들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능력 있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네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로드, 주님이란 고백은요, 사실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주라는 호칭은요, 세상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 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로마의 통치 안에, 세상의 통치 안에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냐, 바꿔 말하면 로마 황제와 같은 지금 우리에게도 돈, 명예, 지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참주인이신을 고백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문제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도 내가 더 승리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서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만 찬 능력이니까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설립자이자 한국교회 대표적 복음 전도자였던, 평생 다음 세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섬기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준곤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은 매해 CCC 캠프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파송 시간이에요. 캠프로 말하면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그 시간에요, 그 중요한 시간에요, 늘 똑같은 설교, 동일한 설교를 했답니다. 별명도 있어요. 백문일답. 목사님이 100개의 질문을 하면 모든 예배자들이 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유일한 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셔야 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만 능력이에요. 이 땅의 소망, 이 나라와 사회의 미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매주 매일 평생 같은 설교를 해야 한다면, 매일 매주 평생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무엇을 들을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는 매주 예수님을 설교해야 한다라고 포효합니다. 우리는 매주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수님을 설교해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주 매일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유치부, 이번에는 5살,

0: 6살 친구가요, 제 목양실에 신방 왔어요. 요즘에 트렌드예요, 담임 목사님 방 오는 거. 근데 애들이 왔는데요, 한참 노는데 먹을 거리는 좀 있었는데 놀 컨텐츠가 없었나 봐요. 놀 컨텐츠를 찾고 찾다가 뭘 했냐, 제 책상에 있던 펜을 다 뽑아가고 제 방에 있던 A4 용지를 다 가지고 와서 이 녀석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막 그림을 그리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그리는지요, 각각 막 이만큼씩 그려요, 이만큼씩. 아,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한참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편집한 건데요,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누구 그린 것 같아요? 영안이 눌린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혹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물었어요. 저분 누구니?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분이라고 한 거죠, 대충 알고. 저분 누구니? 그랬더니요,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가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건요, 애들 질문에만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해야 진짜 자기 또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질문했어요. 뭐라 했냐면,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 저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뭐니? 아,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 근데 제가 그거 질문하자 하니까 이 꼬마아이가 저를 쳐다보는데, 에? 이것도 몰라?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좋게 봤는데 바보네? 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답해줬어요. 에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있으니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니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왜 우울하세요? 여러분 왜 눈물 지세요? 오늘도 두려워하고 왜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묻지 않고 예수님 생각 상관없이 바리새인 사두개이처럼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울하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쭙게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세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잘 돼가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그 상황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저 여러분 자랑으로 그칠 거예요. 하는 모든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도뿐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지라도 이것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찾게 된다면, 예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 찬양의 도구, 축복과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5장 1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2 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27-9001번, 지역번호 0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어지면요,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핑계대며 포기하고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자책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매일매일 밥갈듯이 가꾸고 노력한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서 빛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승리할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강명식의 승리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곡이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요. 만사 귀찮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부족한 모습에 아까 나눴던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준 환경과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며 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보혈을 찬양할까요? 강성은이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강성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노인팅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The Light Worship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세 곡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찬송가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름을 바로 지금 여기에 예배라고 하고 불렸거든요. 지금 나눌 이 찬양을 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페르난도 올타가보다 잘 부른 사람이 있을까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란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Near the cross 그리고 패트 페이지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어느새 듣다가 또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간구와 또 여러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 붙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오늘 기도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은 1940년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작사자 월포드는 목회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깊은 영적 체험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지인에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이 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또 미국 전역으로 나누며 또 거기에 브래드베리가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이 부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김도연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무에 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초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주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Don Moen의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1: Amen.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이뤄야 할 사명이 있고 이뤄질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건데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겨진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건 베델의 언약대로 오랜 세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삶의 분주함과 고단함, 여러 위기 가운데 무뎌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베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쌓았던 돌무더기가 보일 때 우리는 변치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맡겨주신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겁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마다 베델로 돌아가게 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어라.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쌓았던 돌무더기가 보일 때 우리는 변치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맡겨주신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겁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4540번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응답이 더뎌도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셔도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걸 가장 좋은 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김정석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소박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358번님 사연 주셨어요. 홀리터치 방송 처음 듣네요. 앞으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트 찍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 잘 오셨습니다. 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시길 소망해 봅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영어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이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뤄야 할 사명이 있고 이뤄질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건데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겨진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건 베델의 언약대로 오랜 세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고단함, 여러 위기 가운데 무뎌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베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쌓았던 돌무더기가 보일 때 우리는 변치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맡겨주신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겁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는 현재 안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학 입문 과목을 강의하면서 시간 문제를 다룰 때 저는 학생들과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를 가진 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답합니다. 물론이죠.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 대답에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요? 과거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학생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군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학생은 당황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학생, 잘 생각해 봅시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거는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야지 지금 과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곧 수긍하고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니까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요. 그럼 미래에 관해서 물을게요. 학생, 미래는 존재하나요? 질문이 비슷한 형식이니 학생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답합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아, 그래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학생은 미래가 없는 학생이군요. 학생은 또다시 당황합니다. 졸지에 미래가 없는 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더 크게 웃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놀리는 것처럼 질의응답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잘 응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강의를 이어갑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거스틴을 강의할 때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교부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고 원래의 라틴어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란 지난 일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도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없으면 과거는 없고 기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

0: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노력을 통해 쓰라린 과거의 기억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현재가 영향을 받기는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희망찬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유명 탤런트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것은 가슴의 근육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가슴 근육 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1,500번씩 팔굽혀 펴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더군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적이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하지만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큰 금덩이였습니다. 신하는 곧장 임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라고 말이자. 임금은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평생 사과나무를 심으러 다녔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다 자랄지도 모르는 나무에 평생을 바치는 그를 보며 참 무모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훗날 이 거친 땅이 푸른 과수원이 되어 많은 이들을 먹이게 될 날을 확신하며 묵묵하게 씨앗을 매일 심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가 땀 흘려 걸어간 자리는 참 신기하게도 수만 그루의 사과나무 숲을 이뤄 수많은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하게 삶을 심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팍팍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묵묵하게 심어보는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험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힘써 기도하면 큰 권능을 얻고 또 승리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이 세상 험하고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편곡된 찬송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 대속한 주 요단 스튜디오 콰이어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마지막 곡은 영어 찬송 디스커버리 싱어즈가 부르는 아카펠라 곡으로 함께 할게요.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씨앗의 엄청난 생명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이 글을 통해서 생명 씨앗인 말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 그 자체가 됩니다. 앞서 만났던 수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많은 소낙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열린 마음이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네 삶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이사야 58장 10절.

염려가 삶의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다면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십시오.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찾아가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의 일손을 거들거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교회까지 태워주거나 가난한 어린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늘진 삶이 하나님 아들의 빛으로 밝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듣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증언은 없습니다. 주님, 근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눈을 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되고 제 삶을 밝히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전투가 끝났을 때 지휘관은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말이죠. 그러자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말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 저 군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한시 한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 전장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스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늘 차를 타고 다니던 길을 걸어서 가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길가 블록들을 뚫고 피어있는 작은 꽃들도 보이고요, 또 예쁘게 꾸며놓은 아주 작은 상점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는데요, 이 생각해 본다는 뜻이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의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신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요, 키 한 자라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는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내일을 맞으려 하지만요,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염려 없도록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날마다 유심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화평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찬양했던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민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안의 새 생활, 이미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나의 죄를 씻기는 라마르 보시만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 번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한 번이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천 번의 주님과 닮고 싶다는 고백보다 하루만이라도 나의 구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한다는 어느 시인의 기도처럼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르고 삶의 작은 부분들이라도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찬양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유수전 노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멈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의 꽃을 자세히 보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세상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면 꽃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그러나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 피어있는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요. 내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그곳마다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들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교수님이 강단에서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큰 돌 몇 개를 항아리에 가득 채운 뒤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하자 교수는 이번에는 자갈 한 움큼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자갈들은 큰 돌 사이에 틈새로 쏙쏙 들어갔는데요. 교수님이 다시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눈치를 채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모래를 부어서 틈새를 또 착 채웠고요. 마지막에는 물 한 컵을 부어서 항아리를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래와 자갈을 항아리에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은 단 하나도 넣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삶의 항아리에 세상 염려, 인간적인 도리, 자신의 계획 이런 모래들을 먼저 채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넣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나무의 음성을 들었고요. 오벳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한 뒤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

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 가족과의 작별, 뭐 무엇이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그것을 할지 말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눈여겨본 미국의 한 거부가 찾아와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무디 씨, 당신의 재능을 나와 함께 사업하는 데 쓰신다면 떵떵거릴 만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주말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총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유산이나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청년의 이면에는 사실 유산 상속이나 세상적 안정을 다 확보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무디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슈아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스미션의 너희는 먼저, 시화그림의 선교사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 아문센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집중이었다고 합니다. 탐험을 준비할 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대원들에게 혹독한 에스키모식 생존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훈련 중에 대원들이 추위와 배고픔 여기에 지쳐가지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습니다. 잠시 돌아가서 깨끗한 밥 한 끼만 먹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문센은 단호하게 목적지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남극 탐험 경쟁을 벌였던 영국의 스콧 선장은 고향에 대한 그런 대원들의 미련, 대원들의 사정, 뭐 이것저것 챙기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렸고 결국 남극점 도달에도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대원 전원이 동사하는 비극을 맞이했다고 하죠. 아문센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탐험가는 이미 실패한 탐험가입니다. 한 걸음을 딛더라도 오직 목표인 남극점만 바라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쟁기를 잡은 사람은 과거의 미련이나 뭐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표대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표대를 향하여.

네,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캠프 코리아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미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또 추수할 것들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믿는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며칠 만에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온 마을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미 그 전염병의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해낸 정말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 약의 효능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 역시 그 약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는 치료제를 방에 가만히 모셔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방 안에서 와, 이 약은 정말 대단해. 이 약이 날 살렸잖아. 와 하면서 감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스스로 감탄만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는 수많은 이웃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발휘해본 그런 의사의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사를 향해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제를 가지고 방 밖으로 환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치료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오 예수님 좋아요 라고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치료제를 방에 숨겨둔 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 의사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들 우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이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트의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솔라이티의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거친 해안가에 자주 조난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곳에 작은 등대와 구조선을 마련해줬고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바다를 감시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감동을 해서 그 등대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모이니까 봉사자들은 구조 기지를 좀 더 크고 멋진 건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구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고급 카페트와 또 휴게실도 만들고 막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들고 나서 건물이 너무 안락해지니까 이제 봉사자들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서 구조활동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에 흙탕물이 붙고 위험에 처하는 거 이게 싫어진 겁니다. 결국 봉사자들은 우리 그냥 여기서 고상하게 해양 안전을 연구하고 친목을 다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거 장소도 좋은데 라면서 본래의 목적인 구조활동을 중단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등대는 화려해졌지만 그 앞바다에서는 수많은 배가 난파를 당해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안락한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영적 구조대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영적 사명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다. 우리 그냥 여기서 뭐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뭐 그 정도만 합시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손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송경민의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오지의 한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눈물로 막 전했는데요. 부족민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온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교사님,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입니까? 선교사님은 그럼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고 추장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

을 떠나셨습니다. 당신들은 왜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일찍 전화로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은 그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마른 뼈들의 생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토유 김정호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웠지만 하지 이후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보다 해가 더긴 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족 속과의 전투에서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지요. 치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조금만 더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고, 사람도 더 얻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건강해야 또 이길 기회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바랄 때 태양보다 밝은 빛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쉼 없이 또 그림자도 없이 비추고 또 비춰주십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주님으로 오늘도 환하게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강찬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김단비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어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겁습니다.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앞서가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거겠죠. 동행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이끄심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동행의 기쁨을 또 감사를 맛보시는 하루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공기장이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셔서 마른 목을 축이신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까지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아붙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냐라고 탄식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정죄라는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진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땅에 속한 자들로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자기를 밀어내는 땅에서 끝까지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에게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정죄와 저주, 선민의식과 권위의식은 복음에서 멀어진 까닭입니다. 아멘.

심형진의 찬양으로 우리나온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9회 대상과 작곡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이니샬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이니셜라 중창단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두 곡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켈리 윌라드의 영어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린의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마커스 워십의 주 말씀대로 날 붙드소서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뭐 어제 뵌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찬양들로 또 주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의 노래들로 또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에 감사의 찬양들로 오늘 한 시간 꾸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계신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부제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였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며 고백할 때마다 참 기쁨과 그 감사함의 그 충만함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어느 한켠으로는 근데 왜날좀더 빨리 안 도와주시지? 근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더 많죠.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약속하셨는데 꿈도 보여주셨고 약속도 보여주셨고 응답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게 좋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우린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현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갈대우르를 떠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갔지만 살아가는 중간에는 삶을 살았죠. 뭔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스스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지 내가 복인지 어쩐지 모르게 살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기적도 경험했고 진짜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때때 알아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응답하신 것일 뿐이지 빨리 가나안에 가겠다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그 목적에는 그 기간 안에는 응답이 없으셨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기간과 시간과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에 내일 당장 뭔가가 바뀌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고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할 때도 있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생각까지도 주님 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확인해 주실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 걱정 마시마, 하루 좀 하지 마라. 너의 때가, 너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금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은 우연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연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아 놓으실 때가 있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로.

막막하고.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린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자라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 카우치워십의 회중 찬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설교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또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내용에 뭔가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면 그 예배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어떤 때한 번은 이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교훈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뭔가 나한테 찔림이 되는 얘기구나,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요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주여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결단.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언어적인 선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깨달음을 얻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뭐죠? 장난친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아니, 안 돼요. 뭐이 찬양 있죠. 전 찬양 사역자인데 노래를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근데요, 떠들고 졸고 장난치고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 주 예배는,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떠세요? 성령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어떤 내 감정과 내 감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헤세드 워십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계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가 되셨나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올라가셔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시고 처음에 탁 앉아서 첫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 좋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또한 주의 삶이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지금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1년 중에 햇살을 가장 오래 머금는 날인 만큼 오늘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따스한 빛을 가장 가득하게 머금는 그런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또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들과 함께 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해가 길어지는 6월엔 우리의 마음도 더 오래 빛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숨은 어둠의 찌꺼기들은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만 가득 채워 만나는 이웃마다 환한 미소로 비추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빛을 향하였습니다. 네, 이 6월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가에 소 있었는데 모양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갈대숲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다음에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뒤쫓아 올라와 나일강 오구에서 그 암소들 곁에 나란히 서더니 모양이 사납고 깡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때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이 한 곡씩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 나달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이삭들은 가날팠고 동풍에 말라붙어 있었다. 이에 그 가날픈 일곱 이삭들이 두텁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때 바로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었다. 아침에 그가 마음이 어수선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오게 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바로에게 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때 그 술 관원장이 바로의 앞에서 아뢰었다. 오늘 내가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일찍이 그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나와 똑관장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어 두셨을 때 우리들 곧 그와 내가 한밤에 꿈을 꾸었고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친위대장에게 속한 너예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를 위해 해석해 주되 각자의

꿈 내용에 따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준 바대로 일이 이루어져 마침내 당신이 나를 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지하 감옥에서 이끌어내었고 그가 수염을 다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에게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너희 소문을 들으니 네가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안위에 관해 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가 나일강 오구의 소 있었는데 살찌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 오구에서 올라와 그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뚫고 있었다. 또 깡마르고 모양이 사납고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그것들 뒤에서 올라왔는데 애굽 땅에서 그렇게 흉한 소들은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깡마르고 사나운 암소들이 먼저 나온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들을 먹어치웠다. 마침내 저것들이 그것들이 뱃속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저것들이 그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들이 모양이 다시금 처음같이 흉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돋아났는데 두텁고 알찼다. 그러나 깡마르고 가늘며 동풍에 말라 붙은 이삭 일곱이 그것들 뒤에 돋아났다. 그리고 그 깡마른 이삭들이 그 두터운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답하였다. 바로의 꿈들은 사실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 아름다운 암소는 바로 일곱 해이며 알찬 일곱 이삭도 바로 일곱 해이니 사실 하나의 꿈입니다. 그 뒤에 올라온 일곱 마리 깡마르고 모양 사나운 암소들도 일곱 해이며 동풍에 말라붙은 일곱 이삭들도 앞으로 닥칠 일곱 해의 기근입니다. 내가 바로께 아뢸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을 바로께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일곱 해 련이 온 큰 풍년이 애굽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해 련이 온 큰 흉년이 뒤따를 것이므로 애굽 온 땅의 풍년은 깡그리 잊혀지고 도리어 기근이 그 땅을 휩쓸 것입니다. 나중에 임하게 될 그 기근이 너무도 지독하므로 이전의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께 두 번 되풀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기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령을 내리사 그러하여금 그 땅을 다스릴 지방관들을 세우게 하시고 풍요의 일곱 해 동안에 그들로 애굽 온 땅에서 오분이 일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이 일곱 해의 풍년에 량곡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량곡을 바로의 통제 아래 각 성읍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방마다 량곡 창고를 마련하여 애굽 온 땅에 닥칠 일곱 해의 기근에 대비하게 하시고 이로써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귀에 좋게 들리니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령을 지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하고 말하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없도다. 내가 그대를 나의 온 집에 세우노니 나의 온 백성은 그대의 말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보라, 내가 그대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긴다 라고 말하고는 바로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베옷으로 갖추어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다. 그가 요셉으로 자기가 가진 수레에 타게 하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그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이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서 너희 명령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손이나 자기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다스렸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서술 때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고 그때에 요셉이 바로의 면전서 물러나 밖으로 나아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녔다. 이윽고 일곱 해 연이은 풍년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내니 그가 일곱 해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난 량식을 모두 모으고 성읍 안에 양식을 쌓되 성읍 주변 둘이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도 많은 곡물을 모았으나 그 량을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리는 일을 아예 멈추었다. 흉년이 이르기 두 해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 요셉이 맏아들이 이름을 므낫세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노역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둘째 아들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고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환난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말하였다. 애굽 땅에 임하였던 일곱 해 련이운 풍년이 끝나니 요셉이 말한 바대로 일곱 해 련이운 기근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 기근이 모든 나라들에 이르렀으나 애굽 온 땅에는 량식이 있었다. 마침내 온 애굽 땅이 주려 죽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바로에게 량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바로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라 하고 명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퍼져나가 요셉이 창고들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량식을 파니 애굽 온 땅에서 기근이 심하였다. 각국 백성들도 곡물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기근이 온 세상에 혹독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5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 남겨진 우리 언니와 조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우리 언니가 깼는데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보위부에서 들이닥쳐서 잡아갈 텐데 치조와 고문을 받을 거잖아요. 때리는 게 그냥 이렇게 딱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의자 이렇게 묶어놓고 이 XX야 대라! 그리고 우리 언니가 네 모른다 이러니까 그냥 발로 팍 차니까 우리 언니가 묶여있으니까 뒤로 팔랑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깨지고 피나고 이런데도 그냥 구두발로 막 차고 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게 상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쥐약을 앞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쌀로 쌀밥을 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먹였죠. 그리고 지약을 풀어서 먹자고 지금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9살 큰 조카는 엄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린 듯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7살 그 조카는 어머니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들을 보니까 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산 사람이 입에 무슨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니가 다시 한번 용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버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는데 중국땅에 발을 딛고 보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극한지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온 가족이 빨리 민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만강을 순회하는 중국 공안이 계속 다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지만. 그러니 빨리 민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만치 이렇게 막 방향도 모르지만 일단 일로 걸어보자고 막 걸었어요. 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가로 앞을 탁 지나가는데 첫 집에서 대문이 쫙 열리면서 키도 엄청 크신 분이 쑥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살려주시오. 우리 조선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분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고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정신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산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저희가 두만강 건너서 산에 탁 도착하자부터 장맛비가 확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쫄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자 갖다 주면 과자 먹고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감자 갖다 주면 감자 먹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지만 두만강을 건넜다는 게 너무 진짜 안도의 한숨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동설 안에 길 가는 한 아주머니를 무작정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좀 나를 좀 데려가 줘.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조선에서 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다. 이러니까 그분이 날 따라와라. 이래서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교회였습니다.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없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조선족 교회였는데 조선족 교회는 대신에 책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철야 매일 조선 교회는 또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형통하지요. 예, 잡혀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잡혀갔어요. 북송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으로 북송되어 갔는데 사람이 습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님은 어려울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왔던 그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북한에 나갔을 때 엄청 얻어맞고 숱한 고문을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내일 죽게 되니까 내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군대 가서 죽었잖아요.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뭘 주는 건 없지만 전사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맞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배반하고 갔느냐? 먹을 게 없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짐승 취급해도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가 얻어맞아서 막피 터지고 막 포렇게 되고 막 팅팅 부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전사자 가족 맞고 또 그때 김정일이 또 방침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내일 죽게 되니까 야, 이뭐 파종하기 전에 내보내자. 무덤을 팔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슬쩍 묻는 거 보고 파종한다고 해요. 아무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돈사에다 넣은 거예요. 돈사. 돈사면 돼지가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풀 깔고 지풀 덮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맨날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북송돼서
1년 만에 다시 재탈북을 성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재탈북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안전하지 못하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묵상하게 하신 게 있어요. 분단되어 반세기 넘도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단 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던 그 땅. 한국에도 이상 가족이 많잖아요. 거기에 떨궈 두고 온 가족과 자식이 그리워서 눈물로 한 평생 보내시다가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상 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탈북민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 열매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언어소통이 되고 문화소통이 되는 데는 짧아야 7년에서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적응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읽어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서가는 시기가 한국에 정착하여 15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빚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탈북민입니다. 복음통일이야말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복음통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적은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가 여기에서 작은 복음통일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게 탈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요. 서로 다르고 정말 때로는 너무 미울 것입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는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마음껏 읽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북한의 감시에 들켜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관리소에 들어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다 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는 누군가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원과도 같은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저 땅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에 힘을 내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 통일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만나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노라.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품도 보내고 돈도 보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셨고 적은 무리의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말씀 훈련과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탈북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의 밝은 햇살보다도 더 눈부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가득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달의 중반을 지나며 영육 간에 온전한 쉼과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일,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중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한 신학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아야 하는 일곱 가지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기독교인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며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일부가 되라고 명령하셨고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교회 출석을 통해 이기적인 개인 중심주의 사고를 극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배우며 죄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형제와 자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단순한 종교활동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이곳 남한에서도 또 북녘 땅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더 함께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느냐? 명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이죠.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참 큰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양에도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 있고 이스터 부활절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1년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이스터 크리스찬. 중국에 가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쌀 배급 받으면 교회 나오고 명절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 예수를 외면합니다. 축제의 흥분이 지나면은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먹을 게 많고 구호 물자가 많을 때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물자가 떨어지면 구호품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진 적이 더러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0: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지만은 병 고치는 것이 다 지나가면 그 군중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 떠나가고 만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분노와 저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쫓았던 무리들은 급변합니다.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때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어저께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대중심리요. 변하지 않으려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밥 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려드린 찬송은 이 세상 험하고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사역자 소박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 씨였고요. 찬양 전에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그 간구와도 같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의 주 아버지,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의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가 진실함을 입증하였으며 그때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모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후에 시편 10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고향 북한을 떠나야만 했던 순화 자매가 전하는 조카 영희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조카 영희에게 영희도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희야,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학급에서 체육단체 위원장까지 하며 생활을 꽃피웠던 때는 어느덧 류수와 같이 흘러가고 가정이 한 분해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고난이 행군 3년 되던 해에 저국을 탈거하여 중국 땅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을 말하자면 시기 말해서 모조리한테 팔려서 시집을 왔다. 사는 가정의 시련을 이겨내며 살다가 끝내 끝을 맺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살다 보니 다른 사람 소개로 하여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는 아침 해도 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에 북한에서 고생하던 내 일들을 생각하며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가련한 내 인생과 어찌도 비슷한지 계속 울고 감옥에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며 살아서 하나님 섬기는 자매가 되었다는 감동에 계속 눈물이 억수로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겠구나. 그래 살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는 하느님과 한 선임을 절대 떠나서는 생활의 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한다. 생활이 어느 모퉁이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 잘못된 일이라도 쉽게 풀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니 안 되는 일 없고 모든 일이 즐겁고 다 풀려지는구나. 내 사랑하는 조카도 똑똑하니 꼭 우리 하느님을 영접하고 하느님을 따라가려고 소망해서 우리 다 같이 하느님 하늘 아래 사는 성도가 되자. 이 길만은 우리에게 생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나가서는 또 하느님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믿는다. 나라와 정치를 관계하지 말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선지자가 되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국 통일을 제쳐가여 우리 서로 만나서 복음을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느님 세워주신 천국에 가기까지 복음 전달하자. 내 사랑하는 영의 몸 건강과 복음 전달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사랑하는 국제선 신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큰 제사장, 즉 위대한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인 첫 번째 이유는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문법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여러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성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이 장면을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해서 보면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공간, 즉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참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성소를 통과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통과하여 참된 하늘,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제사장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권위와 자격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성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신다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신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신적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와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피곤하실 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 없이 승리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분으로 결코 실패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듯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성소,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 신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실까? 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면 목숨은 지킬 수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따르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세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을 가리킬 때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론 계열에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수행하며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을 이해하며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들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순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은 인간의 자의적 선택이나 세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사역과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저자는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시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서 선택되어 백성을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임명받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의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단어는 차례, 순서, 서열, 혈통, 계통 등을 의미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구약의 대제사장 체계가 아닌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 부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의 혈통이나 족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신적 존재처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 계열과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적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신적 권세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겪은 모든 불안과 시험을 직접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편 7절 중반에서 나오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약성경 중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긴급하고 간절한 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특별했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사명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집중적이며 단호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셨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경건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경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경외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이지만 성경에서의 경외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복종의 태도를 포함하며 즉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직접 체험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외와 순종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혼란과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는 상황은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응답되고요, 자손이 형통하고요, 영혼의 평안을 얻고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요,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아니면 잠시 기다려라,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응답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거절이나 지연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며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0: 이렇게 순종할 때그 응답 속에서 신뢰와 순종을 할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지위를 가지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전체에 걸쳐, 생애 전체에 걸쳐서 겪으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포함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시며 그 결과 성도들을 위해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제기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여수와 부산이 21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제주가 2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강릉이 18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여수가 29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8도, 평양과 춘천,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제주가 26도, 강계 25도, 함흥과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 먼 바다의 파도는 2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의 한창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햇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데 달려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서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속, 이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언약으로서의 약속과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약속인 계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이익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운 섬김만 있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서로 간의 손익 계산을 따지기 마련이지요.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상종하기가 싫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점령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음식을 가지고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떡도 곰팡이에 쓸었고 술도 팽창하여 가죽 부대가 터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함께 안전할 수 있도록 약속해 달라고 서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복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 바로 지척에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약속을 해버린 기브온,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여호수아는 성전에 불을 떼는 일을 감당시키고 또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물을 긷는 그런 역할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의미에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했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섯 개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싸움. 사실은 잘못된 약속이기도 하고 편법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했고 그리고 연합군대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다섯 연합군대를 치는 과정 속에 날이 저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특별한 기도가 하나 있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고 13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그리고 지켜야 할 기브온을 지켜내는 여호수아의 도전, 그 모든 것은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열매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소중히 하고 약속의 의미를 알아서 약속대로 살고 약속대로 우리의 방식을 만들어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의 기준과 상황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요. 담대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인류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남기고 간 전쟁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아닌 서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 76번째 맞는 6.25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넷째 주일입니다. 사흘 후인 6월 24일 수요일은 세례 요한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탄생했다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6월 24일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32편, 누가복음 7장,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주일에는 20세기 신학자 나인홀드 니버 교수가 별세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나인홀드 니버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인 1892년 6월 22일 별세했는데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32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예리한 사상을 펼쳐서 많은 영향을 준 학자인데요. 대표적인 저서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죠. 특별히 세례를 주는 일은 위법 행위였기 때문에 조심을 하며 우리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 이듬해인 1886년 6월 24일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최초의 세례식을 집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6월 24일에 아마도 그때는 조선 사람들은 없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중심이 돼 세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은 6.25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사상자가 수없이 생겼고 많은 건물과 산업시설이 파괴됐고 전쟁 고아가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6.25는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에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33인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 남한에서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둘째로 많은 교회 지도자가 납북돼 소식이 끊어집니다. 양주삼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납북된 교육자 중에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해도 267명에 이릅니다. 셋째로 많은 교회가 파괴되거나 파손됐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를 보면 232개의 교회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많은 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전라북도 옥구의 원당교회 같은 곳은 교인 75명 가운데 73명이 학살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다섯째로 많은 이단들이 바로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전쟁의 불안한 틈을 타 이단들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죠. 통일교, 전도관 같은 이단들이 6.25 직후 사회 불안 심리를 타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6.25가 일어나자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시연합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참전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참전과 원호 요청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원한경 선교사님은 이 일에 정말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요. 아울러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6.25를 전후에 한국 장로교가 심하게 분열한 것은 교회 역사에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6.25 한국전쟁이 올해로 7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전진규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6.25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교자 가운데 전진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경기도 장단에서 출생하신 전진규 목사님의 아버지는 역사학자로 예수를 믿으며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사가 돼 이천, 개성, 철원, 원산 등 여러 곳에서 목회했고 6.25 당시 전진규 목사님은 서울 성동교회, 현재 보문교회를 담임하시다 공산군에게 납북돼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 전진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인 1895년 6월 25일에 출생하셨는데요. 우리는 6.25 주간을 보내며 이 전쟁이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6월 25일 목요일에

대한기독교 서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여명기인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6월 25일 지금의 대한기독교 서회가 설립됩니다. 대한기독교 서회는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의 문서 선교회의 한 방법으로 설립됐는데 세 사람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헤런 올링거의 노력으로 제한된 벽을 뛰어넘어 민족의 개화와 문화 발전에 큰 몫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창구 역할도 함께 서양 문화를 바르게 소개하는 통로의 구실도 해왔고요. 찬송가 발간을 통해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1890년 6월 25일 한국선교서회로 출범한 기독교서회는 1905년 영문지 The Korea Mission Field를 발간해서 당시 한국의 현실을 해외 알리는데도 기여했었죠. 한편 1919년 조선예수교서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파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통합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8.15 광복과 함께 다시 문을 열고 출판사도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로 개칭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출판물도 종교서적 외에 철학, 사회, 과학, 역사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혔고 다락방, 기독교사상, 세가정 등의 잡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 1990년에는 기념사업으로 50여 명의 성서학자를 참여시켜 1995년까지 47권의 신구약 성서 발간을 위한 사업을 했고요. 현재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성서 교육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한기독교 서회가 1890년 6월 2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는 윤치병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9년 6월 26일 윤치병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복음교회 지도자로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고 한학과 서예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충남 논산에서 출생해 주시경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웠고 일본서 영어를 배우고 고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 안동교회 전도사님을 거쳐 경북 영주읍교회 김제봉울리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1929년 복음교회를 창설했고 1935년에 최태용 목사님을 대표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윤치병 목사님은 개인 신앙잡지 복음과 감사를 발간하기도 했고 1979년 6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

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이 허무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합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통 영락교회 고요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둡고 고요하지만 저희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이 새벽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0: 그 평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 헨델이 그 메시아 곡을 쓸 때 그 오라토리의 대본을 성경에서 이제 발췌하는데 찰스 제넨스 목사님에게 의뢰해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 탄생, 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승리까지 이어지는 그 대본을 받아서 이제 곡을 쓰는데 헨델의 메시아 53개 곡 중에 14개의 곡이 바로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취택된 내용으로 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심판까지 다 나와 있는, 참 이사야서는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딱 두 번으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39장까지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인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래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40장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66장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 축약본이 이사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의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이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거기에 원하는 거 부탁하면 그 회당에서 이제 책임자가 가져다 주면 그걸 읽고 그러는데 그 많은 책

중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주니까 그 이사야서 중에 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선언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취임하시는 취임사죠. 이렇게 나는 사역을 하겠다. 나는 이러한 사명을 띠고 왔다 하는 것을 그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회당장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고는 이사야서 61장 1절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거든요. 희년을 자유의 해방의 해를 구원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미가서 읽어보면 네. 네. 이 미가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상고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한편으로 심판을 얘기하지만 징계를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 이걸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11장 10절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절에 이세 언급한 걸 다시 여기 이제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은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왜 깃발을 세워요? 안 보이니까 다 보라고. 그래서 높이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로 세워질 것이라.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는요 세상을 다스리는요 우선 그 조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세울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걸 아주 기뻐해요. 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 꺼려하는 게 아니고 예. 가끔가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기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성실하심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하고 대비해가지고 얘기해요. 세상의 재판관들, 왕들 이들은 어떻게 재판하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세요. 이게 그의 마음의 심령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해를 받는 것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보다 먼저 있었던 선배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0: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신학이고, 뭐 신학자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징검다리가 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나가야 되네. 지식에서, 알면서, 삶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으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달라져요. 아까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다섯 가지가 달라진다고 다섯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열정이 생긴대요. 열정. 없었던 패션,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담대함이 생기래요. 담대함. 다니엘을 봐라. 담대함. 죽인다고 해도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보이는데 뭐 무서워. 위대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 생각지도 못했던 노아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모세가, 느헤미야가 아주 기발한 새로운 위대한 세상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압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knowing God,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거늘 하나님도 너를 알아. 어찌해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도 하랬냐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나의 집이고 나는 그 천국에 매일 가까이 가고 있고, 구주는 나의 형제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가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보는 것은 거울,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통합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108편 1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온맘 다해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유여하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친구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곡은 강준현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임을 믿고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번에는 임재청의 성자의 귀한 몸, 서울 바하합창단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두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 우리는 힘을 다해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곡은 박성신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1학교 교사인 권사님은 늘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전 동행교회 위정원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만할 때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부패가 드러나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청렴이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며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야, 6월도 어느덧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의 햇살은 제법 뜨거워졌고요. 나무들은 더욱 짙어진 녹음으로 계절의 무르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때를 따라 묵묵히 변화해 가는데요. 성경 미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은 한 악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선율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의 성실함과 작은 친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화음을 이룹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요. 음악이 전하는 깊은 울림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으로 동행함이 기쁨이라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쇼팽의 전주곡 작품 번호 28번 중에서 15번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쇼팽의 전주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곡은 곡 전체를 관통하는 반복되는 음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빗방울 전주곡은요, 비를 묘사한 곡이라기보다는요, 비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지만요, 그 위에 쌓이는 화성과 선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요. 마치 우리 삶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와 의미를 더해 가시는 것과 닮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리시아 델라로사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전주곡 작품 번호 28번 중에서 15번 빗방울 전주곡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QL 번호 339번을 메초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쾌일번호 339번을 메초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알리시아 델라로사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전주곡 작품 번호 28번 중에서 15번 빗방울 전주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작품 번호 42번의 3번은요. 세 곡으로 이루어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집 그리운 고향의 추억 중에서 세 번째 곡입니다. 원래는 바이올린 독주곡의 제2악장으로 계획된 곡인데요. 감미로운 선율 때문에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작품 번호 42번의 3번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루이즈 보케리니의 기타 5중주곡 제4번 D메이저 중에서 오늘은 제2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터조를 페페 로메로의 기타와 세인트 마틴 인터필즈 아카데미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인트 마틴 인터필즈 아카데미 실내 관현악단과 페페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루이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곡 제4번 D메이저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터조를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장영주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작품 번호 42번의 3번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폰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중에서 서곡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캄파넬라를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곡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그 선율의 원작은요, 바이올린의 악마라고 불렸던 니콜로 파가니니에게서 시작됩니다. 라캄파넬라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종 또는 작은 방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지지만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떨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작은 기도 하나, 작은 순종 하나가 삶 전체에 울림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라캄파넬라의 맑고 경쾌한 선율 속에서 그 아름다운 울림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리아 그린골츠의 바이올린과 이리나 루미나의 피아노 연주로 파가니니의 라캄파넬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일리아 그린골츠의 바이올린과 이리나 류미나의 피아노 연주로 니콜로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를 전해드렸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제2번 E마이너 작품번호 67번은 20세기 실내악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넘어서요, 개인의 슬픔과 전쟁의 비극이 함께 녹아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쇼스타코비치의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1악장 함께 하실 텐데요. 1악장은 첼로 하모닉스가 만드는 차갑고 초현실적인 음색이 특징이고요. 세 악기가 차례로 같은 선율을 따라가는 후가적인 전개도 돋보입니다. 또한 서정성과 불안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르타 아리에리치의 피아노와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그리고 미샤 마이스케 첼로 연주로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제2번 E마이너 작품번호 67번 중에서 오늘은 제1악장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한 곡의 음악이 끝나면 선율은 사라지지만요, 그 여운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음악의 울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위로와 평안으로 이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시기보다는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다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율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오늘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0: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4827번 청취자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암송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0: 아멘. 와, 4827번 친구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암송했나 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 4827번 친구가 어디서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한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4827번 친구,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고신 측의 기뻐 기뻐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1: 마태복음 28장 20절!
0: 와, 잘했어요. 친구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행복한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꽃

0: 하여
1: 입으로 신하여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네요. 그런데 친구들, 말씀의 주소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오른손 왼손을 쫙 펴고 10점 만점에 10점. 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10점 만점에 10점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벌을 다 받으셨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가는 방법, 10점 만점의 10점 말씀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로마서 10장 10절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믿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찬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0: 로마서 10장 10절.

0: 하늘나라.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표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 하늘나라에 가는 표라고요?
0: 그 직원은 매우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0: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비용을 모두 치르셨답니다. 그때 막 사무실에 들어온 한 중국인 사무원이 말했어요.
1: 그 부인 말씀이 옳아요.
0: 그러자 코리는 그 남자를 향해 몸을 돌이키며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1: 네, 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중국에 살았을 때 저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0: 코리는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준 후에 여직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2: 자,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도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준비해 놓는 게 좋겠군요. 만약 당신이 항공권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당신이 적절한 표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여기 남자분이 당신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답니다.
0: 코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곳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세요.
3: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코리가 어떻게 지금 대만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도시를 여행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0: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하이디온의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엔젤스 합창단의 구원 열차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하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쪼그리고 앉아 줄지어가는 개미를 지켜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개미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도시에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개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개미들 보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은 어떻게 보고 가는 건지 또 줄은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가는 건지 참 신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곤충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개미들이 서로 협력한다고요.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서로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다니는 줄 알았더니 길을 가면서도 서로에게 정보를 교환하고요. 집으로 와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경험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효율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나누는 거,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개미처럼 서로 돕고 나눠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귀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황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소프라노 김방술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개미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 나누며 모닝브레이즈 출발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3주 동안 진행된 제자 양육 과정이 막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우선 과제,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였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눔의 시간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는 관사님의 고백. 억울한 일 앞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집사님의 고백.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박신아 콰이어의 고난 내영원 편의실 곡과 이어진 곡은 나만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뼘 더 성장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교양 있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왜 저런 사람에게까지 예의를 갖추냐는 친구의 말에 괴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보이는 모습대로 그를 대하면 자네는 그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네. 그러나 저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당신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네. 현대 심리학은 괴테의 통찰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으로 증명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지는 기대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 이제 심리학에서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깊게 깨닫고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목이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 도망친 제자들에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성경에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나의 가능성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심어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쓴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